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평택에서 시흥 방면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은 1km 정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판교 방면 통행량이 많은데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또 도리 분기점에서 시흥 휴게소 사이와 조남에서 수암터널 조금 더 와서 하기 분기점 부근도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청담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 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성산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또 마장 분기점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듣고 봐, 듣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모래만 있으면 참 많은 걸 만들 수 있었죠. 모래를 한 움큼씩 모아서 두꺼비 집도 만들고 손가락으로 길을 내서 물길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모여 앉으면 구슬놀이도 시작됐죠. 구슬 여러 개를 손에 꼭 쥐고 몇 개인지 맞춰보기도 하고요. 손바닥 안에서 조물조물 굴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들면서 놀던 시절이었죠. 흙의 까끌까끌한 느낌, 구슬의 매끈한 느낌, 지금 생각해도 참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어서오세요. 여긴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소. 8월 21일 금요일 첫 곡, 함춘호 장필순이 함께한 아이들에게 들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이른바 촉감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말랑이와 슬라임, 왁보볼, 킥캡처럼 왁보볼이군요. 손끝으로 촉감과 소리를 즐기는 건데요. 심심할 때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가 이런 아날로그적인 놀이를 오히려 더 찾는다는 게 조금 의외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 손으로 뭔가 만지고 있을 때 괜히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정말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3부는요, 뭐를 할 텐데 이전에 여러분들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983님께서, 춘우 형님, 저는 어릴 적 놀이터에서 땅 따먹기를 정말 잘했는데 정작 지금은 제가 가진 땅은 한 뼘도 없네요. 유유. 그랬어요. 그집 앞에 작은 마당들이 이렇게 동네마다 좀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모여서 놀았던. 거기 보면은 금거 놓고 땅 따먹기 놀이 참 많이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 땅다 어디 갔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땅 많이 땄는데요. 공감합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는요, 춘우 형님, 현우 PD님,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핀 이른 코스모스가 반갑게 인사하는 행복한 불금에 더 행복한 두 시간, 폭성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시간, 오늘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국을 향해 오는데 차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글쎄요, 저 지방엔 큰일이긴 한데, 서울에서 만난 빗방울은 오늘 아침에 참 포근하고 기분 좋은 빗방울을 만났습니다. 서울에 한정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앞전 말씀드린 대로 무 코너로 진행을 할게요.

0: 이야기고요. 뭐 특별한 코너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큐시트가 텅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빈자리를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신청곡도 좋고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아시죠?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는 오디오만 나가거든요.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두 날째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영상 함께 송출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우 PD 혼자 하다 보면 가끔 손이 모자라서 오디오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보내셔도 됩니다가 아니라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문자로 기운 얻고 있거든요. 김혜자 아나운서 문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잘 오진 않네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멸치 세트는 빨리 정상화되길 바라겠는 마음입니다. 빨리 회복하셔야죠. 변진섭 안녕이라 하지 말아요. 이성우입니다. 그대의 눈빛 하나에.

삼촌의 북성 듣고 계십니다. 편진섭 안녕이라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상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대 눈빛 하나에 좋네요. 이 아침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노래를 들어도 될까 싶을 만큼 행복한 시간입니다. 3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춘호 현우님. 편진섭의 노래를 들으며 출첵합니다. 오늘도 쉬는 관계로 방콕하며 함께 갑니다. 어젠 아내와 용인을 다니러 가면서 신청한 곡을 들려주셔서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그 신청한 노래들이 적절한 시간에 탁 나오면 기분 좋으시죠? 내가 신청했어. 나는 TV에서 소통하고 있어. 한 느낌,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8364님께서는, 아, 오늘 초딩 아들 계약날이에요. 다리를 다쳐 깁스라고 하는데, 아, 뒷모습이 짠하네요. 비도 오고. 얼굴에 반창고만 하나 붙이고 와도 마음이 아픈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공감이 갑니다. 아이고, 잘 다녀야 할 텐데요. 그렇죠? 아, 0747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렴하게 구입한 아날로그식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우연히 함디 방송 라디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예전에 TV에서 어려워지고, 아, 목소리가 안 들리시길래 아쉬웠는데, 다시 듣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잘 들을게요. 하셨거든요. 저도 그 아날로그식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그 라디오에서 이 방송 듣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상상만 해도 괜히 흐뭇해지더라고요. 야, 부럽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앱으로 들으십시오 이러는데 실시간으로 라디오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 아침엔 0747님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오늘 퀴즈는요. 세계 오페라계에서 큰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는 마리아 칼라스 상. 과 관련한 퀴즈입니다. 2014년에 제정된 상인데요. 얼마 전이 상의 특별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우리나라의 한 소프라노가 받았습니다. 올해가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인데 의미 있는 상까지 받게 된 게죠. 여기서 함 퀴즈 나가겠습니다. 세계 3대 소프라노로 꼽히고요. 지금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프리마돈나, 이 성악가는 누구일까요? 이 성악가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아, 1번 조수미, 2번 정경화. 와, 이분 아마도 저하고 어렸을 때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인연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분은 상대 중학교 예술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제가 다니던 학교와 이분이 다니던 학교, 같은 전공끼리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기억도 안날 거예요. 아마 저보다 1년 아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은 성악계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가 되겠죠. 이 성악으로 그 CCM이라고 하죠. 종교계 음악을 딱 자리 잘 잡고 있는 박정호 씨가 있는데요. 당대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분. 저는 정호 씨를 기억해요. 저를 기억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말이 아니, 막, 우리 뛴다고 막 그랬잖아. 그때 봤던 분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조수미일까요? 2번.

정경화 씨일까요? 정경화 씨는 신촌물 20대 때 만났지, 아마도?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50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문자에 드리면서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아, 이분의 음악이죠. 님이 오시는지, 그리고 나 가거든. 갑니다.

명성황후 본분들 많이 계시죠. 2001년에 발표된 드라마 명성황후의 OST 나가거든. 앞서 들으신 곡은 1994년에 발표된 첫 번째 우리 가곡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님이 오시거든. 아, 좋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조수미.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온 우리나라 대표 소프라노죠. 오페라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아시안 최초. 아, 그렇군요. 특별상으로 아시안 최초. 자랑 소식이네요. 자랑스러운 소식. 조수미님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가솔심쿵님께서 오, 한 포승에서 님이 오시는지를 듣다니 좋네요. 야, 저희 프로그램 하이브리드네. 하이브리드 대중음악 그리고 재즈로 갔다가 그리고 클래식으로 갔다가 가곡으로 갔다가 우리 가솔심쿵님께서는 클래식 가곡 일가견이 있으신가 봐요. 현우 PD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주 좀 신청해 주시죠. 클래식 가곡. 자, 7417님께서, 아이, 조수미님, 운전 중인데 참 좋네요. 하셨어요. 1번 조수미라는 말씀이시죠? 4179님께서는 1번 조수미. 아이, 저분 노래 들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멋지네요. 하셨고요. 3983께서는 아날로그 감성 가득하고 수준 높은 함 퀴즈. 이야, 저희 이 퀴즈 코너를 정말 수준 높여주시네요. 정답! 조수미입니다. 수미 누나도 전설 중에 전설이죠. 춘호 형님과 수미 누나의 콜라보 기대합니다. 어느 앨범인가 제가 같이 한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앨범인지. 3848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정답 1번 조수미입니다. 하셨고요. 예, 잘 맞히셨습니다. 비 오는 날 행복한 하루 잘 보내십시오. 함디, 항상 응원해요. 화이팅! 3848님,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6934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에 제가 좋아하는 가곡인 물망초랑 신이 내린 목소리 조수미님이 들을 수 있음에 행복한 아침이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조수미님의 곡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감사한 마음 덕분에 저도 퀴즈를 핑계삼아 또 귀가 또 호강을 합니다. 아, 3386님께서는요, 다 함께 풀고 가는 퀴즈 맛집 함 퀴즈. 오늘 문제는 짧은데 답은 쉽게 나오네요. 세계적 소프라노 1번 조수미, 프리마돈나. 그는 하늘이 내린 우리의 자랑이고 보물입니다. 민간 외교로도 한몫하는 민간 외교관이기도 한 조수미 소프라노, 천상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죠. 민간 외교관. 이분만큼 또이 민간 외교를 잘하고 계신 분, BTS와 더불어 클래식 쪽에서는 또 큰 일을 해주시는 분이죠. 자랑스럽습니다. 아, 오백이 집사님께서는 퀴즈함 도전 어렵지만 오늘 또 해보아요. 정답 1번 조수미시죠. 정말 멋진 분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은 두분 선정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5098님 1번 조수미 국위선양 대표죠. 하셨어요. 자, 한분더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993님, 정답 1번 조수미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분위기 있게 오페라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세계 3대라니.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가 끝인 줄 알았더니 세계가 있군요. 어떡하나. 세계 몇대 기타에 올릴까? 왜 대한민국 기타 됐는데 뭐못 올릴 거 뭐가 있겠어. 그냥 막 올리지 뭐. 몇 위에 올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꽂아주시죠. 자, 5098 그리고 2993두 분께서는요,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요. 성함과 주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선물의 배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물로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시인과 촌장입니다. 얼음 무지개.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인과천장 얼음무지개에 이어서 어떤 날의 음악이었습니다. 조동익, 이병우 두 멤버로 구성된 베이시스트 조동익과 기타리스트 이병우 함께한 이 목소리는 이병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녀여 들으셨습니다. 앞선 얼음무지개의 뒤에 기타 솔로 나올 때 백킹이라고 하죠. 뒤에서 강한 락적인 필링 느낌으로 반주를 해준 기타리스트가 어린 시절의 이병우였습니다. 정주고 정주고 정주고 짠! 푸른돈님께서 챗 애킨스도 엘 클립턴도 제프 벡도 대한민국 기타가 되기 전 25 봄 뒤의 연주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연락 주셨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막칠수 있냐고. 막기타. 에너지 넘치던 그 시절의 함춘호였습니다. 6832님께서 시인과 천장의 장르 무궁무진함에 아주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3386님께서 와 일렉의 현란함이 늪으로 빠져듭니다. 에릭춘님 경이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 연주할 때저 시는 약간 환상의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와. 아,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런 자기 만족이 또 강해야 또 연주가 나오더라고요. 늘 돌아보면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지아빠빠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세계 5대 기타리스트라고. 함춘호, 신중현, 이정선, 지미 핸드릭스, 에릭 클립톤. 아, 그런데 도균이 형, 세왕이 형, 미안. 감사합니다. 김초봉 마녀님께서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기타 춘호형님. 비 오는 날 지각 출첵합니다.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 날 얼마나 길이 막혔을까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와도 TV에서 정상화 응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오는데 평소보다 한 20분 정도 더 걸리더군요. 아주 적은 비에도 이렇게 길이 막히는 듯. 비 오면은 아무래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저는 사촌 오빠 동네 고등학교에 동창이셨던 테너 엄정행님을 너무 좋아한답니다. 언제 한번 비목 들려주셔요. 와, 엄정행님. 제가 어릴 때이 부분, 이런, 이 분야에 전공을 할 때, 엄정현 선생님 정말 많이 존경했죠.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더 좋은 테너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성악 좋은 테너, 좋은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왜 그럴까요? 교육이 좋아서일까요? 음식이 좋아서일까요? 아무튼 그 당시에 독보적인 존재 테너 엄정현님. 그래요. 저희가 조수믹 씨곡 이만 듣는 김에 2부 마무리 곡으로 가곡까지요, 가곡. 준비했습니다. 6832님의 목소리, 이제 목소리래, 이제는. 큰일 났네. 6832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음원 파일을 보내주십시오. 신청하신 엄정행, 비목으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곡 듣고 난후 저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5: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군데군데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고요. 또 날이 흐립니다. 차량 운행 중이시라면 전조등 꼭 켜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 조금 못간 지점 3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소통 원활합니다. 반대 하남 방면으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도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도 성동분기점 부근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나와서부터 월릉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융비교 사이가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라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서 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올린 곡은요, 쇼크 락의 대부라고 불리는 앨리스 쿠퍼입니다. 1978년 대표 락 발라드 How You Gonna See Me Now 올려보는데요, 앨리스 쿠퍼 하면 기괴한 화장과 과격한 퍼포먼스의 하드락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마친 뒤 발표한 컨셉 앨범 From the Inside에 수록된 이 노래는 엘튼 존 영혼의 단짝이죠. 작사가 버니 터핀이 함께 만든 곡으로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자랑하죠. 이 노래를 들 때마다 마음에 깊이 남는 건 짙은 화장을 다 지워낸 듯 담백하고 진솔한 악기 구성입니다.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리듬으로 거칠었던 앨리스 쿠퍼의 목소리가 한없이 낮고 부드럽게 울주리듯 흐르는데요. 그 투박함 속에 담긴 진정성이 화려한 테크닉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노래 제목 How You Gonna See Me Now. 이제 당신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건가요? 그런 뜻이죠. 세상의 거친 무대에서 내려와 초라하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지 조심스레 묻는 애절한 편지 같은 노래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한 주 동안 지쳐있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닿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가장 솔직하고 편안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앨리스 쿠퍼, How You Gonna See Me Now?

소소한 이야기,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스. 오늘 함춘 플레이 시간에는요, 앨리스 쿠퍼의 How You Gonna See Me Now 함께했습니다. 가수 심쿵님께서 TBS 정상화돼서 새벽 시간에 했던 최용옥 선생님 클래식 프로 얼른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네, 너무 좋겠네요 하셨어요. 가곡 들으니 더 그리워집니다. 정상화된 TBS 기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우리 현우 PD 기절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새벽에 하는 이 프로도 제작해야 되거든요. 전 그랬으면 좋겠네요. 3449님께서 날씨는 흐리고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 뭐 없이 덥네요. 아침에 지인한테 전화하니 해외여행 간다고 지금 인천공항 간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추석 연휴 때 4개국 유럽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은 환율이 많이 올라 작년에 갔다 오길 잘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인 해외여행 잘 다녀오길 바라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해바라기에 멋진 아름다운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신청하셨거든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651님께서 TBS 응원합니다. 제 땅은 없어도 마음은 넉넉. 저는요 50 중반에 나는 오늘도 행운을 만든다. 그렇게 오늘도 행운을 만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같이 사는 사람은요 60대고요 백발라이더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책을 부부가 출간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청곡은요, 정은옥 박태춘의 사랑하는 이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들 평안한 하루 되시길. 가만 있어. 이 누님 형님들이 성을 바꾸셨나? 정태춘 박은옥인 거죠? 야, 네, 준비했습니다. 3449님 청하신 해바라기. 이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9651님 청하신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듣겠습니다.

두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극히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면서 각자 기타를 퉁기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노래에 화음을 맞춰주는 두 분의 모습. 정태춘 박은옥 사랑하는 얘기 9651님 신청하셨죠. 자,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9651님, 나는 오늘도 행운을 만든다. 최문희 작가님이시죠? 최문희 작가님, 감사합니다. 어우, 옆에, 옆지기는 강정훈 작가님이시네요. 백발라이더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이야, 사진 멋지신데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그 오토바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어릴 때 우연한 기회에 오토바이를 한번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한번 우연히 앉았다가 그 스로틀이라고 하는 악셀레이터의 개념이겠죠? 그걸 당겨서 웅 소리가 났는데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는 걸 느꼈고요. 내리기 싫더라고요. 바로 그 길로 그 오토바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엄청난 소리를 내길래 제가 대단한 속도로 달리는 줄 알았어요. 봤더니 기하 변속을 못해서 1단이라고 하죠. 1단인데 그 소리를 그 악셀레이터를 당겼더니만 그냥 소리만 엄청나게 크고 속도는 안 나고 친구가 걸어오면서 저의 오토바이 잡더라고요. 도망가려다 잡혔습니다. 이후로 막연하게 오토바이에 대한 동경이 생겼고요. 지금 그 오토바이를 모터사이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뭐 반반입니다. 안전하게 타시는 분들하고는 너무 좋은 취미다라고 하시고요. 좀 달리시는 분들을 시끄러워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 위험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가님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죠. 어떠신지. 3386님께서는 정상화되면 그동안 비어진 자리 다 채워지고 프로그램도 풍성해질 것이라 믿고 또 확신하며 응원합니다. 아자 아자. 춘호님 그리고 현우 PD님도 마음과 삶 속에도 한 조각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상업광고 시작으로 다시 서서 발걸음을 떼는 원년이 지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9월달부터 상업광고를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양감독님 저렇게 빨리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아냐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6831님께서 함디님 두길 산책 때 가끔 딸이 비닐하우스에 와서 함께 산책합니다. 그때 딸이 자주 함께 듣는 조용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신청해 봅니다. 가사와 함께 비닐하우스 분위기 날것 같아. 그 겨울의 찻집 비닐하우스겠죠? 거기서 난로 피워놓고 거기에 차주전자 올려놓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블라이드 캣님께서 아까 함퀴즈 하면서 떡본 김에 한번 계절에 맞춰 정경화의 가을 여정 전 신청해 봅니다. 좋아요. 자, 함춘의 뭐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요 샵 0951. 무료는 아닙니다. 50은 필요하고요. 무료로 신청하실 분들은요. TBS 앱이나 TBS 앱의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많이 청해 주십시오. 두 곡 올려봅니다. 6832님 신청하신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 그리고 블루아이드 캣님 신청하신 정경화, 가을 여정 함께 듣겠습니다.

함춘의 복성, 오로지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채우는 함춘의 무시간입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시고 계신지요? 주말에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나요? 복성가족 여러분들 이야기 좀더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하시죠. 7830님께서는 문자 주셨어요. 장문의 문자 주셨는데요. 운전하며 잠시 정차 중에 퀴즈 답 짧게 올리고 엄정행 씨의 목련화 듣고 싶어 문자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가 끝났네요. 예전에 엄정행 씨 경희대학교 음악과 교수님으로 계시다고 음대 진학할 학생들 경희대로 몰렸던 시절이 있었죠. 그랬죠. 교수님 따라 학생들이 몰렸죠. 한 시간 동안 운전 끝 마치고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시동도 끄지 않고 계속 앉아서 95.1 듣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아련한 첫사랑,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 울려 퍼지네요. 이러다 자동차에서 12시까지 앉아있을 것 같아요. 앉아계시죠. 이제 23분 42초 방송 시간은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0583님께서 함디 비오는 금요일이네요. 오늘 같은 날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합니다. 이승환 그저 다 안녕. 이승환 씨 노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십니다. 저희도 그 듣는 즐거움 대단하고요. 9348님께서 아까 시인과 춘향 노래 나왔으니까 다른 노래 신청해야겠어요. 유유 하셔도 되는데 안 되나요? 형평성 있나요? 여성 듀오 썸데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두 곡 준비했습니다. 0583님 신청하신 이승환 그저 다 안녕, 그리고 9348님 신청해 주신 수 썸데이 함께 듣겠습니다.

함춘호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기님께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함디가 어제요. 저보고 이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친구가 10월 3일 날 시인과 춘향 콘서트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창피하다고요? 저랑 안 간대요. 저랑요. 후. 엊그제네요. 유기님 오셔가지고 자칫 그 3시간 가까운 시간 지루해할 수도 있었고 어렵게 녹화할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방송을 유기님께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안 계셨으면 어떡하나 할 만큼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갑자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와서 수고해주시고. 근데 괜히 죄송하고 미안한 거 있죠? 이젠 저 짝꿍도 유기님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자랑스러웠어요. 오셔야죠, 오셔야죠. 와주셔야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많이들 같이 와주십시오. 오시면 큰 힘이 납니다. 아시면서. 그래요. 또 오시면 또 공연장에서 반갑게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푸른도님께서요, 가을 노래 들으면서 주말 처서절기 지나면 가을 확정인데, 이 가을 다가기 전에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TBS 정상화의 목소리가 들어오기를. 잠시 음악 나가는 동안 밖에 나가서 이제 TBS의 대표를 모시는 일이 아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저 기술 감독님한테 나가시라고 했더니 저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전 DJ 해야 된다고. 아, 그럼 DJ 하면서 그러면 같이 두 개를 하면 안 된다고. 결재 받으러서 바쁜다고 그랬더니 현우 PD가 자기가 결재하겠다고. 전 프로그램을 다 음악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기분 좋은 상상으로 한번 하고 들어왔습니다. 별일이죠? 저희들끼리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4397님께서 추노라버니 비 오는 날 먹는 음식이 뭘까요? 저희 부부는 겹살이에요, 겹살. 빗소리 들으면서 남편과 소근소근 이야기하면서 건배, 건배? 야, 술은 많이 안 먹지만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건배를 하면 더욱더 맛있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 유기님께서 만난 그 뭐, 그 알코올 들어간 걸 주셨더라고요. 운전하는 그 잠깐의 동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 이거 피곤한데 저거 하나 탁 입에다 살짝 적시면은 참았습니다. 아, 주신 거는 그, 저기, 임영웅 팀 악단장님이었던 그 집에 잘 놓고 왔어요. 맛있는 거다 까먹고요. 4039님께서 학교 다닐 때 듣던 김원중 바이섬 듣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흥얼거리며 노래 불렀는데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글쎄 그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한 거 있습니다. 해군 그 시험 봐가지고 됐거든요. 이제 저를 배웅하러 나온 분이 김원중 씨였어요. 그분이 딱 오십시오. 오시면 잘해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자랑했죠. 인권영한테 형 됐어요. 그랬더니 야, 너 왜 인마 나를 버리고 갈라 그래. 바로 해군 취소했습니다. 3983님께서 순영님, 저는 내일 토요일 딸아이와 함께 집 근처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지혜의 숲에 가볼 예정입니다. 전에 현우 PD님이 알려주시기도 했던 멋진 장소인데요.

창밖의 비를 보며 책한권 읽고 오려고. 야, 창밖 비 날릴 때 좋겠습니다. 약간의 비 분위기 있겠는데요. 015B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신청합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4030님 신청하신 김원중 바이섬. 이어서 3983님 신청하신 015B의 음악입니다.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0: 소소한 이야기 전호박 함께하는 암춘의 폭송 듣고 계시고요. 4030님 신청하신 김원중의 바위섬, 그리고 3983님 신청하신 공유로비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들었습니다. 4030님께서 감사합니다. 옛 생각이 나네요. 딸이 42살 되었어요. 아까 제가 제대로 소개를, 저의 마음을 좀 표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김원중을 봤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와, 스타다. 그러면서 한없이 뒤를 돌아 보면서 떠나왔던 기억이 나네요. 4397님께서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등짝이 다 시원합니다. 노래 좋아요. 좋죠. 혹시 춥진 않으신가요? 이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가, 아직은 춥게 안 느껴지시죠? 여기는 기계 우선인 장소라 춥네요. 안나님께서 자동차에서 내려 유튜브로 듣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비밀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함춘호님, 우리나라 1등 기타의 신인데, 저는 시인과 천장 멤버이신 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함춘호님 얘기를 했더니 시인과 천장 멤버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오늘도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월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본 것처럼 지금까지 저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세계 5등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4: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월드컵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 뒤로 속도 줄어 있고요. 이후로는 여의도 부근이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까지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그 사이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는 사고 있고 또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도 고장차 있기 때문에

바깥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도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안성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도 안성 부근은 5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어서 뒤로 4km 구간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향해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당장의 위협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성명에서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 인력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의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사표명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첫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고위공무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할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을 앞두고 수사대 구성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준비 인력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내부 게시판을 통해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 준비 업무를 맡을 경정 이하 경찰관 3명을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범 준비팀 인력은 향후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수사팀 등에 배치됩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나란히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앞서 오전 11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미래 성장의 종잣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새 기금을 만듭니다. 정부는 오늘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기획예산처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 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꾀하는 한편 회계연도 중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성수대교 진입부 램프에 있는 단차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검증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내 교량 전수조사 결과 성수대교를 비롯한 11개 교량 32개 진입부 램프에서 단차를 확인했으나 집안 침하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시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의 보강과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순 수출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55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98.8% 늘어난 26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1년 전보다 22.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6.8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황원찬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을 때 우리는 되려 짐을 꾸려서 짊어지고 떠나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주저없이 산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찾습니다. 산을 찾는 사람들은 무더운이 나를 견디어주는 큼지막한 품에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바다를 찾는 사람들은 탁 트인 바다가 좋고 끝없이 밀려오고 쓸려가는 파도 소리에 마음을 맡기기도 합니다. 묵묵히 나를 품어주는 산이든 마음을 씻어내주는 바다든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숨을 고를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입니다. 이제 나만의 그곳, 나만의 그 시간을 찾아서 이번 주말에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0: 8월 21일 금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오늘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가 전매추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Z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보는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은 최근에 웰니스 트렌드의 키워드라고 합니다. 슬림 맥싱. 뭔지 모르겠습니다. 슬림 맥싱. 아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도 모르시는 분도, 저처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배워보겠습니다. 금요일 변상욱 씨의 인기 코너입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시원하게 분석해주는 동상 이변. 강전의 장윤미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전매추 대화지기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루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최영진입니다.
1: 예. 첫 번째 메뉴 뭐부터 시작을 할까요?
2: 네, 조정식 국회의장 만난 김민석 대표입니다.
1: 뭐 이거는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국회의장을 이제 예방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순서긴 한데.
2: 네. 자, 일단 김민석 대표는요 어제 신임 지도부 취임 인사차 예. 국회의장실을 찾아서 조정식 의장을 만났는데요. 일단 뭐 새 지도부 선출된 이후에 예. 입법부 수장인 조정식 의장과 공식적으로 마주한 첫 자리였습니다.
1: 공식적인 첫 자리.
2: 예.
1: 무슨 얘기들을 나눴습니까?
2: 뭐 일단 당연히 이제 원론적으로 국회의 역할이나 이런 걸 좀 강조하기도 뭐, 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사안들은 최근에 일단 뭐 이진숙 의원이나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좀 뜨겁지 않습니까?
1: 예.
2: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예.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김민석 대표는요 최근 이진숙 의원이 5.18 폄훼 문제는 이진숙 의원과 같이 국회에 앉아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다. 지금 윤리위에도 제소가 된 줄로 아는데 헌법정신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명될 정도의 사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자, 뭐 여당 대표니까 여당에서 뭐 결의안을 내놓든지 네. 뭐를 뭐 법안을 만들어 갖고 오든지 탄핵안을 갖고 오든지 하면 국회의장이 뭐 의장으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은
2: 네.
1: 자, 의장을 만난 첫 자리에서 상당히 무거운 주제가 오고 갔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2: 네.
1: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2: 아, 일단은 이제 저희 또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예.
2: 지금 이상민 한덕수 재판 지연도 있고 뭐 김건희 재판 지연 때문에 야, 이거 10월에 석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
1: 거 같아요. 그러니까
2: 예. 대법관에 대한 그 제청

0: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한 다섯 달 동안을 좀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기습으로 또 대법관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시는데
1: 네.
0: 지금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좀 대응 필요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김민석 대표는 국회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자 내란을 막아낼 사명감을 갖고 중심을 잡아서 이 사태를 좀 풀어내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난리가 난 건데 국회의장을 패싱한 건 아닌데요, 왜?
0: 국회 차원에서 좀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1: 그러니까 이게 결국
0: 거죠.
1: 지금 상황은
0: 네.
1: 행정부, 입법부, 사법 간에 뭔가 균형과 그동안 해오던 룰이
0: 네.
1: 헝클어진 거죠.
0: 완전히 깨져버렸죠.
1: 완전히 깨져버린 예. 거예요. 왜 깨졌냐를 따지고 가면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0: 네.
1: 자, 이럴 때 이제 네가 먼저 욕했지, 내가 먼저 욕했지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네. 그러나 세 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큰 손실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뭐 민주당은 만장만장 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네네.
1: 좀 지켜보고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이제 일이 많습니다. 신임 당대표가 돼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자기가 또 싹 임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거는 또 논의를 안 거친 거예요.
0: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임명을 했는데
1: 아, 네.
0: 일단 뭐 전용기 민주당 의원, 청년 목사의 최고위원이고요.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노동 목수로 최고위원으로 각각
1: 예.
0: 지명을 했습니다. 일단 뭐 김민석 대표는 우리 당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제 개판은 없다. 오로지 능력 위주, 실력 중심 인사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예. 능력 위주, 실력 위주 좋습니다.
0: 예.
1: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인지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예.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요.
1: 예.
0: 전용기 의원은 1991년생이죠. 경기 화성정 지역구 재선 의원입니다. 자,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했고요.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좀 옮겨서 재선에 성공을 했고 현재 민주당 원내 소통 수석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예.
0: 청년 목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권미경 위원장은 한국노총 전국 공공연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노동계에서 이제 활동해 온 인물인데 현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기 여성위원회 위원으로도
1: 예.
0: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 부디 청년들 그리고 노동계
0: 예.
1: 입장을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0: 네네.
1: 또 당은 또 잘 반영해 주셨으면
0: 그렇습니다.
1: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는 뭡니까?
0: 자, 아까 전에 이제 그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장 예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요 관련해서도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를 또 했는데
1: 예.
0: 지금 이진숙 의원 때문에 굉장히 좀 난리인 가운데 국힘 달성군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1: 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0: 예.
1: 그냥 개최한 게 아니고 안 된다고 옆에서 얘기를 해도
0: 맞아요.
1: 해도 밀고 나갔습니다만
0: 예.
1: 달성군 의원들은 또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다.
0: 그렇습니다.
1: 이진숙 의원이 달성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0: 예, 지금 뭐 대구 달성의
1: 그쪽이 지역구니까.
0: 예. 예. 예, 대구 달성으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된 거니까.
1: 예.
0: 그 이제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의회에 의원들이 지금 이진숙 의원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금 지역사회가 좀 공분을 사고 있는데
1: 네.
0: 달성군 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지 말라.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정치 탄압과
1: 네.
0: 제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네. 했고요. 그러면서 5.18의 희생과 역사적 의미는 존중되어야 한다라면서도 역사를 존중하는 것과 그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1: 예.
0: 이진숙 의원을 또 옹호했습니다.
1: 시대가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다 청산되지 않은 아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온 국민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합의한 바인데
0: 그럼요.
1: 거기에 이제 반하는 거니까 문제가 된 거죠.
0: 예.
1: 뭐 그래도 가야죠. 예, 가서. 이진석 의원을 옹호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신데.
0: 맞습니다.
1: 예. 기초의회 뭐 의원들이 가서 네. 뭐 하는 척이라도 하는
0: 에이구.
1: 거는 맞다고는 봅니다만, 예. 어렵네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규탄도 나왔어요.
0: 그럼요. 일단 뭐 시민사회와 이제 진보정당 쪽에서 당연히 이제 규탄을 했는데요. 대구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민주주의 운운하며 이진숙 의원을 감싸게 하는 국힘 달성군 의회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1: 예.
0: 예. 그리고 군 의원도 이진숙을 옹호하는 그 군 의원도 징계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1: 예.
0: 정의당 이제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서 달성군 의원들 국민 자존심 짓밟지 말라. 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또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이거는 뭐 처리를 해야 된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는 있어요.
0: 예.
1: 과방위에서도 이진수고의 문제로 공방이 벌어졌다고요?
0: 네,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제명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 그제 이제 과학 관련 부처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결산을 심의하려던 이제 국회 과방위가 이진수고 의원 문제로 회의도 제대로 못 찬 채 이제 산회가 된 건데요. 예. 회의가 이제 시작부터 고상에 오갔죠.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자격 있느냐 같이 앉아있기 좀 부끄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5.18 이번에 이제 토론회 개최하고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라. 이어 그 성토가 이어졌습니다만 예. 이진수 의원은 왜 토론도 못하냐라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1: 근데 뭐 자기가 이 유튜브로 이걸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면서요, 이 의원이.
0: 이것도 난리죠. 지금 이진수 의원실에서 이 과방위원회 회의 자체를 본인의 유튜브 뭐 위풍당당 TV인가 뭐 그래요.
1: 예.
0: 거기에 이제 링크 걸어가지고 이진수 의원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송출했는데 아, 송출도 송출입니다만, 그, 최초에 왜 썸네일 걸고 하잖아요.
1: 썸네일 걸죠, 예.
0: 거기 이제 제목을 민주당 립, 집단 린치라고 제목을 달아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진수 의원 씨 그 보좌진이 예. 민주당 의원이 있는 뒤에, 자리 뒤에 바로 삼각대 설치하고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자기 머리 위에서 지금 막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으면
0: 바로 뒤에서.
1: 압박감을 받았겠는데, 이게.
0: 그럼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그 김현 의원인데
1: 예.
0: 자료가 본인이 이제 과방에 자료 준비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노출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1: 야, 예. 그럼 이거 그럼 좀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의장이 좀 정리를 해줘야죠.
0: 일단 뭐 송기현 과방위원장이 예. 이거는 좀 민주당 의원 뒤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썸네일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했어요.
1: 예.
0: 지적하니까 이후에 이제 영상 썸네일 제목을 민주당 집단 린치에서 정면 돌파.
1: 아, 정면 돌파. 아,
0: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꿔 올렸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제 본회의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및 보상 관련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이 됐습니다.
1: 예. 그럼 이제 근데 의원은 찬반 투표를 해야죠.
0: 해야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국가 유공자로 되신 분들에 그래요? 대해서 뭔가 건강검진 더 해주고 뭐 이런 예. 내용의 법률안인데 이진수 의원 참여했는데 앉아 있었어요? 투표를 아예 안 했습니다.
1: 앉아서 투표를 안 했다?
0: 예,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에이, 예. 그래도 요새 나오는 구호가 그 달성군에 내려가면 대통령 이진숙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에이, 그래도 좀 큰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런데 예. 투표를 안 하나? 아, 근데 국힘 얘기도 맞아 하는 김에 비당권파 4명이 동시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어요.
0: 예, 요거 징계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심 가지신 예. 분들이 많은데 조경태, 서범수, 권현진 이 진종 의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어제
1: 그렇죠.
0: 예, 저녁에 나왔습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은 2년 6개월.
1: 2년 6개월.
0: 진종 의원은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10개월인데
1: 예.
0: 4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아, 요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요거 결과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예.
1: 아, 진종호 의원, 조경태 2년 6개월 존칭 생략입니다. 진종호 예. 2년, 권영진 1년 6개월. 여기까지도 다음 총선은
0: 그게 문제죠.
1: 예. 예,
0: 일단 총선 자체가 2028년 4월 12일에 실시되는데
1: 예.
0: 그 기간을 넘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다음 총선에는 만약에 이대로 징계가 확정된다면 이들은 국민의힘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1: 아하.
0: 예.
1: 참,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 날짜로 봐서는 2년까지는 못하는 거고 1년 6개월은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준비 과정에 뭐 당적이 없이 없는 거죠. 당원 정지니까.
0: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인데 물론.
1: 그것도 위험해요.
0: 총선 전인데요.
1: 그렇죠? 예.
0: 이미 뭐 공천하고 준비하고 이 과정을 못 겪어요.
1: 예.
0: 예, 그렇게 참. 되는 겁니다.
1: 그럼 수고. 진종호 의원은 징계 사유가 뭐죠?
0: 일단은 뭐 그 한동훈 의원을 좀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지지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 좀 가슴 아픕니다만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망언했지 않습니까?
1: 아, 그거.
0: 예, 그래서 당의 명예를 좀 실추시켰다라는 거고
1: 예.
0: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멱살 잡고 고성 지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품위를 저버렸다 예, 이런 거고요.
1: 조경태 의원은 사실 당의 6선이니까 최고 의원입니다.
0: 예예예. 예, 예.
1: 최다선 의원이죠.
0: 예, 다선.
1: 근데도 2년 6개월.
0: 예. 그 뭐, 그 민주당 의원에게 그 국회의장 선거에서.
1: 우리 아무개 뽑지 마, 이거.
0: 그거를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당론에 반한다, 뭐라면서 징계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범수 의원 역시.
1: 서범수요. 네.
0: 돌려차기 피해자 앞에서 망언했죠.
1: 아, 이분도 네. 그렇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걸로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예.
1: 징계가 세다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0: 문제는 과연 이 징계가 당내에서 다 받아들여지고 별 후유증 없이 끝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1: 그건 또 쉽지 않아 보이는데 또 예. 이런 징계가 나온 만큼 또 고개를 또 숙이는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0: 아,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어? 야, 잘못 말했다가 나까지. 뭐 이렇게.
1: 맞아요, 맞아요. 예. 어, 그렇... 또 총선과 좀 연계가 되기 때문에.
0: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정치 뉴스가 막 쏟아지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오늘 지금 다 정치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끝날 이슈들이 아니어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점심 대화맨 추천 최영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영크크 트렌드 사전 오늘도 MZ 평론가 김예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자, 오늘 주제는 아까 슬림 맥싱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까 하다가 찾아보면은 선입견을 갖게 돼서 아예 모른 채로 어린이로 접근하자. 슬림 맥싱이 뭐예요?
1: 슬림 맥싱이 잠을 잘 자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 말 그대로 잠을 뜻하는 슬립과 극대화한다는 맥스를 합친 말입니다. 맥스. 네. 그래서 수면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다양한 루틴이나 제품, 기기 같은 걸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있어요.
0: 낮에 또는 저녁 일찍 운동을 갖다가 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고
1: 네.
0: 밥을 적당히 먹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뭐 이거는 흔히 슬림 맥싱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을 그냥 자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1: 그런 것과는 약간은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잠들고 더 깊이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오.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면용 귀마개를 쓴다든지 안대를 한다든지 뭐 냉감 침구를 사용한다든지 ASMR을 듣기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수면 추적 기기를 사용하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잤는지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0: 수면 안대, 냉감 침구. 친구는 뭐 따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안대를 하면 잠이 잘 올 수도 있고
1: 네.
0: 또 등이 좀 시원한 거는 이렇게 더워서 막 찐득찐득한 것보다 훨씬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1: 네.
0: 추적기기 뭐 이런 것도 있군요. 아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관리를 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이불 테이프로 붙이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요.
0: 이불 그럼 막아버린다고?
1: 네. 입 테이핑이라고 하는데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자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니까 입을 막고 코로 호흡하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인데 SNS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0: 누가 내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잘 자 그러면 이게 네.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으로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코만 가지고 호흡하면 조금 숨이 차니까 자연스럽게 입을 벌 수밖에 없는데 그 입을 틀어막는다? 야, 별걸 다 해야 돼. 진짜 별걸 다 해야 되네요.
1: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잠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보면 지금 젊은 세대가 얼마나 피곤한지도 보입니다.
0: 예.
1: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번아웃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보다 이제는 좀 제대로 회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0: 그냥 수면 유도제 하나 꿀꺽 삼키고서 어떻게든 자보지 뭐 이러는 게 아니라
1: 네.
0: 잠을 살살 유도하고 관리해서 제대로 회복하는 거. 그러네요. 자기관리에 들어가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0: 제일 싫어.
1: 그런데 요즘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잘 쉬는 것이 자기관리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0: 예.
1: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도 상당히 지쳐있는데 국가 데이터처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32.2%가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0: 예. 댓글에 막내 삼촌이라는 아이디로 오 예니 씨다라고 올라왔는데 진짜 삼촌이신가요? 자, 아무튼 대한민국에 공인된 수면 부족

0: 예니시잖아요. 새벽 방송 때문에 고생 많이 하죠. 예.
1: 그래서 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무튼 세 명 중 한 명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얘기네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약 104만 명에서 2025년에 130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0: 예. 수면 클리닉이 요새 여기저기 생기는 걸 보기는 했는데 예. 사실은 밤에 더워서 못 자는 요즘은 이건 완전히 날씨 탓이긴 하잖아요.
1: 맞아요. 요즘은 날씨가 좀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처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 숙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7월 관련 그 숙면 관련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346%나 증가를 했대요.
0: 34.6이 아닙니다. 346%입니다. 네. 그러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또 돈을 드려야 되네.
1: 그렇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재밌는데요. 예. 슬립 맥싱을 하기 위해서 각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어떤 사람은 베개 여러 개를 준비를 해놓고 그날그날 목 상태에 따라서 예. 베개를 바꿔가면서 자는 거예요.
0: 저는 한 세 가지. 예. 아니요, 잠을 못 자니까 네. 베개만 살짝 바꿔도 잠이 바로 오니까 예, 세 개 정도 항상 높이가 다르죠.
1: 슬림 맥싱의 선두주자이시군요. 예. 또 여름에는 시원한 소재의 잠옷을 입기도 하고 그렇죠?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포근한 소재의 잠옷을 입기도 합니다.
0: 아, 그러면 잠옷도 그냥 잠잘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게 기능성입니다. 기능성.
1: 네, 기능성의 유니폼입니다. 예. 와. 그리고 이제 잘 신호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0: 자기 몸에
1: 미스트를 뿌리기도 하거나 뭐 향을 켜기도 하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0: 루틴을 만드는 것. 골프를 상당히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퍼터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 있죠. 다음날 아침에 라운딩 있으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옷을 딱 바꿔 입는 순간 지금부터 잘 준비가 됐어라고 네. 자기한테 사인을 보내고. 수면 미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휙 낮에 뿌리는 거하고 달라요?
1: 그렇죠. 이제 딱 그걸 뿌리면 아 이제 잠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몸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0: 그럼 이제 향이 싹 풍겨 올라오면서 낭만적이네요.
1: 그런데 반대로 과학기술적인 슬림 맥싱도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 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수면 시간을 측정하기도 하고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측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그럼 내가 밤 사이에 어떻게 잠들어서 어떻게 뒤척이다가 어떻게 잠을 잤는데 그 정도는 이 정도다.
1: 네.
0: 아, 그러면 이제 자기의 루틴 관리에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맨날 점수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1: 맞아요. 그게 전문가들이 주의하는 지점인데요. 슬림 맥싱이 모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근거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입테이핑.
0: 그래요. 입테이핑. 듣는 순간 네. 나는 절대 못해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1: 맞아요. 요즘 비염도 많은데 비염으로 숨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입을 막고 자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예. 호흡을 방해하거나 불안해서 잠을 못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0: 사실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입을 많이 벌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 때문에 입을 덜 벌리려고 애는 쓰는데 그걸 알 수 없죠. 그죠? 자니까.
1: 사실 저도 해본 적이 있기는 한데
0: 그래요?
1: 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경 쓰여서 잠을 잘 못 들긴 하더라고요. 예.
0: 그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장거리 비행기 이제 여행을 할 때 이제 안대를 주시잖아요.
1: 네.
0: 안대를 하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잘 된다고 나한테도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1: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 보조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수면에서 많이 언급을 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멜라토닌은 특히 뭐 생체 리듬이 흐트러진 경우에 뭐 시차 적응을 한다거나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좋은데 뭐 마그네슘도 긴장 완화 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뭔가 이것저것 동원은 하는데 정확한 거, 적확한 거를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잠깐 너무 집착하면은 방해가 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오히려 잠에 대한 불안이 하나의 성과처럼 관리하다 보면 잘 자는 것 자체가 숙제가 돼버리는 거죠.
0: 네. 무슨 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자야 된다니까 좀.

0: 서글프기도 합니다.
1: 네, 잠까지 열심히 자야 하는 시간이 시대가 된 겁니다.
0: 시대가 됐어요. 예.
1: 네, 그래서 뭐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베개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든지 뭐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예. 늦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예.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휴대전화를 자기 전에 아하. 보지 않는 게 가장 예. 중요하다고 합니다.
0: 남들한테는 불 끄고 휴대전화 보고 있으면 안 돼. 침대에서. 하지만 자기는 하다 보면은 자꾸 보게 되죠.
1: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부터 붙잡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자, 얘기 잘 들으셨죠? 예, 오늘부터 모두가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MG평론가 김혜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같은 이슈를 양쪽의 입장에서 균형을 갖고 짚어보는 시간. 자, 동상이변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아,
0: 셋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두 분은 변호사시고 네. 저는 대법원의 개혁위원이었고.
1: 아, 맞아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0: 자, 아, 그때 양 대법원장도 영어의 몸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좀 도일대 대법원장이 이슈의 핵심에 섰습니다. 서면으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두 사람을 대법관으로 좀 임명해 주시오라고 제청을 했는데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뭐 네. 민주당부터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1: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정파나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적절한 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라는 취지에서 제청권자를 대법원장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예외도 없이 직접 만나서 조율하고 협의해왔던 겁니다. 이게 매끄럽게만 진행이 됐었겠습니까? 지난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 김명수 대법원장과 입장차를 벌렸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예의가 깔려있는 거고 그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존중 차원을 넘어서 국민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던졌다.
0: 예,
1: 패싱했다. 그러면서 무구한 정치적 해석을 낳고 법원 안에서도 아니 이렇게 갑자기 처리할 거면 시간을 왜 이렇게 끈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지?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이 상황.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낮추고 있는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근데 지금 현행 헌법상으로는 뭐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관행이 있는데 왜 관행을 무시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과연 관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인가. 저희 뭐 법사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법사위 간사를 선임하는 데까지 관여했던 정말 관행을 벗어난 행동들을 했었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요. 수요일날 법원행정처장이 또 국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나주질 않았고 그리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정수석과 협의를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밝힌 부분이 있고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대통령께서 임명권 행사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헌법상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에서 동의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임명권자로서 최종 임명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은 좋은 역할만 하고 싶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법부와의 갈등 국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은 본론으로 돌아갔을 때는 결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임명권자고 네. 그러나 대통령이 마구 임명해서 삼권분립의 어떤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으니까 제청권이라는 걸 분명히 대법원장한테 드립니다라고 규정은 돼 있는데 자 사전에 반드시 논의하고 제청하십시오는 또 규정이 없고
2: 그렇죠.
0: 이게 뭔가 지금 두 개의 권리를 갖다 놓고 보면은 조심스럽게 잘 조율해 보십시오라는 뜻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판사들의 재판이나 아니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몇 가지 법안들이 나와가지고 네. 통과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의 입지가 나날이 이렇게 추락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법관이 이제 26명으로 이제 증원되면은 이것저것 막 사람들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전에 뭔가 조금 선수를 치는 건가? 자, 민주당의 해석은 어느 쪽입니까?
1: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자초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보여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자초했다. 전당대회 다음 날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라는 일단 그 의문부화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대법관 구성이란 게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변호사 됐을 때 제일 좀 놀랐던 거는 사실 이제 두 가지는 검찰이란 조직에 대해서 사실 좀 놀라게 된 계기가 되고, 전 검찰 출입은 이제 못 해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의 위상에 대해서 상당히 체감이 됐어요. 그냥 법조인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모든 걸 규율할 수 없다 보니까 소송이 이건 법을 어떻게 이건 그 적용을 해야 되지? 이랬을 때 하나하나 다 교통정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입법부보다 위상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5,60대 서울법대 출신의 남성 일변도는 진짜 이거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법률수호에 굉장히 부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그 균형을 정치적으로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한 분 그 이훈구 대법관에 대한 후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노태학 전 대법관에 대한 후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갑자기 본인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러니까 이른바 본인 입맛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향성과 방향성에 그 보수 일변도의 인사들로 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코드를 맞추는 대법관 인사를 본인이 그래도 이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직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는 건가라는 의문까지 자초한 거예요. 이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에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둔다라는 인상을 받았을 때 법률을 이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2: 장 변호사님이 지금 뭐 법원 대법관들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증언하는 법률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임기가 마무리된 분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6명 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안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한 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22명의 대법관 모두를 본인의 입맛에 완전히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들께서는 법관을 증언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최고법원이 대법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판소환 제도도 법률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위헌적으로 보이는 부분들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최근에도 뭐 연임과 관련한 개헌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형사 소송법을 개정하는 가운데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이거는 대통령 개인께서 결자일지 하는 형태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0: 자,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면 결국 지금 사법부와 행정부는 뭔가 상당히 틀어져 있고 나름대로 그동안 조심조심하게라도 맞추고 있던 어떤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는 상황인데 자 이제 여기에 입법부가 같이 뛰어들어서 엉켜버릴 거냐라고는 고민을 요새 하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한 사람은 통과시키고 한 사람은 부결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1: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이 헌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거 유례가 없는 대법원장의 서면 통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뭐 한 언론사 단독 보도로는 반려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나오곤 있지만 이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기면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는 행정부와 대법원 사이에 조율이 된 후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뭐 통과를 안 시킬 도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태학 전 대법관에 대한 후임은 처리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선을 넘고 이례적이고 통상에 맞지 않는 처리를 사법부가 먼저 한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는 것도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0: 예. 여기에 대해서 신임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쪽으로 뭔가 공세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행간을 읽으면 탄핵을 내걸어봤자 이건 안 될 만한 사안이고 또는 탄핵을 했다가 역풍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진사퇴 쪽으로 어떻게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까지 막 거론하던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2: 삼권 분립에 대한 정말 중대한 도전이다라는 도전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던 특검을 통해서 수사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불기소 결정이 난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무슨 연유를 가지고서는 탄핵을 진행을 할 것인가.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뭐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후폭풍 같은 것. 이게 결국에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싶고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이 헌법의 정신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대통령께서 보이고 있는 모습은 사법부에 대한 완전한 압박인 것입니다.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요. 김민석 대표가 사법개혁에 뭐 속도를 더 내겠다.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면서 만든 안 중에 하나가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관의 평가는 근데 뭐 이분들이 9시에 출근을 제대로 했는지 6시에 퇴근을 했는지 이걸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판결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위원회를 꾸린다고는 하지만 결국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던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0점, 무죄 취지로 판결했었던 고등법원 판사들은 100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김인석 대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조희대 씨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법관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에 대해서 뭐 규탄하는 성명을 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입법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저는 중도층의 민심도 다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지금 보이는 김민석 대표의 모습은 정청래 대표 때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0: 아무튼 현수막은 전국에 걸 건가요?
1: 그거는 거는 건 지시사항으로 구체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께 알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제도 원내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지만 탄핵까지 가는 게 당의 공식 입장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는 그걸 원하신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탄핵하면 우리도 당신들 탄핵할 거다 이렇게 역으로 받아치시는 걸 보면 그래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고민이 뭐 나아가진 않았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0: 자, 지금 이 걱정을 할 때가 아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도 뭐 브리핑에서 잠깐 있었습니다만 조경태, 권영진, 진정호, 서범수 네 명의 의원들이 다 중징계를 받았는데 또 하필 다 비당권파여서
2: 맞아요.
0: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2: 저는 탈당 공고 수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많게는 2년 6월에서 뭐 적게는 10개월 이 정도가 나왔는데 10개월 나온 서범수 의원도 결국에는 공천 과정에서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0: 그렇죠? 예.
2: 왜냐하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서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당내에서의 징계 상황 이런 것들도 그 서면으로 그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까 비당권파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이분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데 우연히 이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징계가 뭐 세게 나왔다라고 이분들이 프레임을 하는 것을 역효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특히 진종호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에서 당장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고 얘기를 할 때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저는 선을 지킨 제대로 된 징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소송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다만 이것을 정무적으로 이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당원들, 국민들께 와닿을까?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 누가 봐도 권영진 의원의 1년 6개월까지,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당원권 정지는 야 다음 총선은 이건 기대할 수 없겠다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개월도 역시 뭐 거기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무사히 큰 후유증 없이 어떻게 가라앉을 거라고 봅니까?
1: 아니요. 이건 후유증을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를테면 제일 눈에 띈 게 조경태 의원이었는데요.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과연 맞는가. 이해충돌로 막 탈당도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게 당론이었잖아요. 근데 당론과 관련해서 이제 당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대단히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비토 이제 행위를 하셨던 거고. 그러니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는데 2년 6개월은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절차의 위법성, 실체의 위법성 두 가지 트랙으로 어떤 징계의 정당성을 가늠하는데 뭐 소명 기회도 주고 본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수위 2년 6개월은 단순히 당원권 정지하는 기간 동안 뭐 정치활동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완전 정치권에서 축출되는 수순인 거예요. 공천권과 관련해서도 배제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총선은 사실상 출마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수용 못할 겁니다. 아마 조경태 의원은. 그러면 법원으로 갔을 때 이거 수위가 과연 정당한가? 물론 정치권의 재량이 상당히 많이 부여돼 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도한 징계를 좀 받았다는 인상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2: 네,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박덕흠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 이것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가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자, 만약에 이게 사법부로 가져갔을 때, 자, 정당 안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루어졌는데, 야,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네. 받아들이게 될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2: 한동훈 의원이 이 징계들에 대해서 뭐 장동혁 사당화가 되어가고 있다 사당화? 이렇게 SNS에 네, 올리고 올리셨는데 저는 이런 글을 올리시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 그리고 보수 재건 이런 캐치프레이즈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종호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이 개최했었던 이 토론회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개최했던 토론회에서 김민수 최고가 이러한 돌려차기 발언을 했다. 그때 친한계에서 어떻게 나왔을지 저는 굉장히 상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 두 분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는 듯한 SNS 글을 올린 거는 그럼 돌려차기 발언은 괜찮다는 것인가. 그리고 진종호 의원의 이 징계 사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도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한동훈 의원의 지역구에 원래 당협위원장이었었던 서병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을 하고 도우셨습니다. 친한계에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희 당에서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도왔었던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해당 행위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의 방송 재단이기 때문에 서울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에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시장을 찾아가서 만날 정도로 그러나 입장 차원 확인했지 뭔가 좁혀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꼭 아파트를 지어야 되냐? 내줄 수 없다. 공원에다 짓겠다는 게 아니었냐고 주변 시설에다 짓겠다.

0: 있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하시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녹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나 이랬는데 용산 공원이 부지가 어마어마히 넓어요. 90만 평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미 거기에 군인 아파트, 이거 미군 계지가 있었던 곳이니까 예. 군인 아파트로 활용됐던 부지가 4만 4천 제곱미터예요. 장교 숙소 5단지도 4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거 시설로 있던 그런 이 토지들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녹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비하거나 미군 계지 외곽 부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평행선이라고 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도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네. 지난 정부 때는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공급 물량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와서는 녹지 훼손 얘기하시는 게 이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는 어떤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차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 뭐 신혼부부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공급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 근데 아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용산공원 그 주변에 있는 부지 중에서 막 캠프킨 부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땅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협의가 어느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용산공원은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든 국가공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참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금과옥조처럼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쉬운 길로 비어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공급을 빨리 확대를 해야 되고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건비 같은 거 자재비가 올라서 본인이 임기 동안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빨리 풀어서 이렇게 예. 진행을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에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로 약간의 좀 알력 다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난 국무회의 때도 오세훈 시장이 가서 부동산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다고 하는데 총리와 대통령이 말도 못하게 입틀막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 국민들께서 서울에 집이 부족하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세제 문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뭐 서울시장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사안을 놓고 보면 지금은 당장 서울시와 어떤 정부 간의 어떤 충돌처럼 보이지만 정말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일을 안 했구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서울로 밀집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래도 서울로 밀집해 들어온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나 그게 또 정권이 바뀐다고 휙휙 뒤집어지지 않는 뭔가 이런 틀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비가 오락가락하고 습하고 덥다고 1450님이 지금 소식 주셨습니다. 점심 먹고 다시 일하러 가시면 됩니다. 오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여름아 부탁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 있습니다. 뒤로 잠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이후로 영동대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이동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와서 한남대교에서 여의도 부근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도 고장차 있어서 뒤로 동호대교부터 밀립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상일 부근입니다. 5, 6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흥에서 송내 사이 7km 구간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어릴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반감 가득했던 사춘기 때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선생님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선생님요. 돌이켜보면 공부가 그렇게 싫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지식이야말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여간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더라도 기초가 일단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식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아이, 뭐 요즘 뭐가 뜨더라, 어떤 게 잘 나가더라, 정보들 쏟아지는데 여기에 마음 흔들릴 때 많으시죠? 그걸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지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지식 하나, 아니지 하나 이상 꽉꽉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후배 가수가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를 했죠. 아이유의 버전으로 가을 아침 전해드렸습니다. 머니특별시 우리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두 분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했더니 예. 아니 저 공부 잘 하셨나 그때 힘들진 않으셨나 뭐 이런 학창시절 얘기를 여쭤보는 건 그렇고 아 지식이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소중한 거였구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두 분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잘 배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2: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업에 들어와서 전문가로 일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있어 보인다 더.
2: 그래서 네. 좀 오랜 기간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네. 이제 이 신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오면서 그 연구원 했었는데
0: 예, 예.
2: 사실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 얻었던 지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 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경제 상식이나 그리고 이런 보험 관련된 부분이나
0: 예.
2: 재테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을 시작한 게 옆에 계신 저희 이지한 팀장님께서 예. 저를 잘 이끌어줘가지고 제가 왔지만 예. 정말 감사한 분이긴 해요.
0: 예.
2: 제가
0: 오늘 질문 한 번을
1: 약간 점심을 사줬던 약간 네, 그렇게
0: 그래요.
2: 맞아요. 좀 전에 점심 사줘가지고 기분 좋아요.
0: 질문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인간극장, 그러니까, 인생극장 이런 느낌으로
1: 다큐가 갑자기 막 한 1시간 네. 분량짜리가 나온다.
0: 어쨌든 그래서
2: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너무나 적성도 잘 맞지만 이 업에 대해 지식을 배운 게 전 너무나 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살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지식의 근본을 만들어준 인연이 바로 옆에 계신 분이에요.
2: 그렇죠. 밥 사주신 분.
1: 그렇구나.
0: 이재한 팀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1: 근데 지식을 네. 알려줬는데 밥도 사야 되는 이것도 있네요.
0: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지식이 제일 그래도 이거 배워두길 잘했다, 익혀두길 잘했다 싶으십니까?
1: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의미를 네. 대학생 때 배웠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학교 뭐 이거 다녀도 그만 안 가는 애들 다 가니까 그냥 가야 되는 약간.
0: 대학 가려고 공부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1: 네, 뭐
0: 그냥,
1: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제가 아버지랑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바람에 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학교를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을 못 갔어요.
0: 예.
1: 근데 대학교 가서 정말 그냥 미친 듯이 공부만 해봤거든요.
0: 우와.
1: 근데 거기서 약간 성실함을 배운 것 같아요.
0: 오.
1: 그래서 학교 다니면 이런 걸 배워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게 있구나. 뭐 사회생활 할 때 배우는 게 있구나. 이거를 네. 대학생 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0: 이야.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분들의 학창시절과는 정반대 케이스가 아닌가.
1: 아, 돈이 없어가지고.
0: 어쨌든 고등학생 때까지 네.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 가면 네. 아 모르겠다 놀자 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네.
2: 정말 제가 다 봤거든요.
0: 네.
2: 이 대학 시절을 제가 같이 보냈기 때문에 예. 제 대학 선배잖아요.
0: 아,
2: 그래서 예. 다 봤는데 예. 정말 공부만 했어요.
1: 놀러 다녀본 적이 없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후회돼요.
0: 그래서 또 이렇게 정 팀장님의 멘토가 되실 수 있었던.
2: 대신 제가 이제 인생 사는 거 알려줬죠.
0: 알겠습니다.
2: 그러면 안 돼.
1: 맞아요.
0: 이 두 분의
1: 맞아요.
0: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군요.
1: 네. 평소에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만나면서 느낀 것도 있었는데 아, 그보다 더한 진한 운명적인 인연이 있으셨구나. 예. 아, 이 두 분의 얘기로 출발하면 오늘 다른 재무 상담은 전혀 못하고 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경제상식, 저축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긴문자 100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이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이름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바로 한번 넘어가보죠.

0: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투글씨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보험. 제 사연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입니다.
0: 예.
1: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하신 청취자님들이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0: 예. 예.
1: 이제 그 상담을 마치고 준비할 거 잘 준비하신 다음에 혜택을 받게 되시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머니특별시 방송이 2024년에 시작된 이후로 이 저희와 함께 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저희가 전문가로 아무래도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의 뭐 개인 보험이든 가족들의 보험이든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는
0: 그래요?
1: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사연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함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직접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허.
1: 그래서 보험이 실제로 어떤 힘이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이게 저 두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만난 인연도 정말 소중히 이어가고 계시다. 그 생생한 사례를 오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60대 애청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도대체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드는 게 잘 든 건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머니특별시를 즐겨 들으면서 이 나이 들수록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한번 신청했고 우리 전문가님들 만나서 보장 분석부터 제 상황에 꼭 맞는 가성비 보험들로 새롭게 틀을 잘 짰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비와 암보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뇌하고 심장 관련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이었어요.
2: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폐 쪽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고요. 게다가 이 심장 쪽 혈관도 좁아져 있어서 협심증 치료도 같이 병행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 네? 저 담배 끊은 지 10년도 넘었고 제가 폐암이라고요? 게다가 협심증까지 있다고요? 저 살 수는 있나요?
2: 아유, 환자분 당연히 사셔야죠.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눈물을 훔치세요.
0: 아유,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한테 든든한 보험 하나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가장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저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소득이 끊겨있는 기간도 잘 버텨낼 수가 있었죠. TBS 라디오 들을 때마다 비상상황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마이크 앞을 지키면서 고생하시는 이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저한테 어둡고 힘든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신 TBS 라디오, 부디 저희 곁에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오늘 또 긴급출동 머니119를 통해서 전해드렸네요. 저도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 모두 감사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가슴속으로 주룩주룩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평택에 계시는 우리 60대 청취자님, 이 상담이 지난해 상담하신 거라고요?
2: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머니특별시에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재무설계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자, 사연자분은 보험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지 무려 25년이 넘었어요.
0: 네.
2: 그 긴 세월 동안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준비가 돼 있었으면 사실 지금쯤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장이 가능했겠죠. 이 보험이 중요하다는 건 아셨지만 정작 이거다 나한테 맞는 몸 이거야 싶었던 걸 만나본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일하시는 틈틈이 우리 저희 머니 특별실을 매일 들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던 겁니다.
0: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날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까지 알차게 챙겨 들으시면서 메모 잘 하신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시던데 딱 그런 사례였네요.
1: 그렇죠. 이 사연자분도 이 매일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보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입한 보험은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이 CI 보험이었어요. 어허. 이 제대로 된 보험이라고는 이 CI 종신보험 하나였기 때문에 예. 심지어 이분은 또 실손보험도 중간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지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구나. 오직 갖고 계신 거는 CI 종신보험 단 하나. 예. CI 종신보험이 마침 얼마 전에 이 시간 통해서 사연으로 네. 저희가 소화를 해가지고 네. 크리티컬 일리스
2: 아,
0: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이 돼야 보장되는
2: 맞아요. 거죠? 자, 여기서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 건데요.
0: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진단비를 청구할 때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알면 쉬운데 암이나 뇌나 신장 쪽 혈관 질환 등 이 진단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 진단과 관련된 이 조직 검사라든지 혹은 조영술이라든지 MRI 검사라든지 해당 검사를 하고 예. 해당 질병에 대한 확정 진단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0: 네.
2: 그 확정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 바로 이 보험금 청구,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0: 그렇죠. 보험금 청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공식적인 확정 진단 코드가 딱 나와야 그걸 근거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CI라는 게 들어가면 CI 보험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1: 맞아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은 이 해당 검사와 진단 코드를 받은 것에 이어서
0: 예.
1: 추가로 의사의 소견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되는 소견 내용을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0: 그래요. 의사의 소견 한마디가 필요한 건데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건가요?
2: 바로 중대안입니다.
0: 중대안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2: 네,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은 뇌졸중인데
0: 예.
2: 중대한 뇌졸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냐?
0: 예.
2: 바로 이 뇌졸중이면서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소견이 필요하고요. 심장도 그냥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니라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면
0: 예.
2: 심장 근육에 비가역적 괴사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0: 벌써 어려워.
2: 여기서 네. 말하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0: 이게 이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딱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군요. 중대한이라는 그 중대한의 정도가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이걸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이 없다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1: 맞아요. 그런데 암은 좀 예외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암은 중대한 게 어디 있고 중대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대법원 예. 판례가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암에 대한 거는 지급을 하지만 다만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은 초기의 단계에 있는 암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암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도 암은 뭐 좀 비교적 쉽게 지급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CI 보험은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굉장히 앞서서 이제 정용환 팀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는 신경학적 결손 소견을 받으려면
0: 예.
1: 우선은 1차적인 뇌졸중 치료를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고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소견을 받게 되는데
0: 아하.
1: 그 회복기간을 최소 6개월로 봅니다.
0: 그러면 오래 걸리는구나.
1: 네, 그러니까 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다 받고
0: 예.
1: 회복 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를 일단 지켜봅니다.
0: 예.
1: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 어떻게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볼 때 신경학적 결손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없다. 그냥 뭐 잘 나왔다라고 하면 보험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근데 만약 신경학적 결손이 있다고 해도 이제 어떤 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금 수령까지 뭐 어떤 의사마다 또 소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0: 그럴 수 있죠.
1: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이 또 소요가 될 수 있어요.
0: 야, 이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판정을 받기까지 그죠? 중대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그까지는 또 전문의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이게 보험금 수령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심지어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저희는 이거는 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 아, 소견을 이런, 받았음에도?
2: 네. 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아하. 똑같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 예. 라는 등의 의료자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보험금 수령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모든 GI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보험사가 대처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2: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경화적 결손이라고 물론 받긴 했지만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게 25% 넘어야 된다고 예. 했을 경우에 이게 딱 25%라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긴가민가 하겠죠.
4: 그렇구나.
2: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하자.
4: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네.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2: 자, 이런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면 예. 이게 혹시라도 이 분쟁까지도 만약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함께 믿으면 안 그래도 이 치료 과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돈도 못 받았고 힘들잖아요.
4: 큰일이다.
2: 근데 보험사와 다투기까지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4: 아니, CI보험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에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CI보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일단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CI보험을 갖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예. 이 납입기간이 대략 한 5년 전후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 예. 많아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판매됐던 상품이기 네네. 때문에. 그래, 즉 납입이 끝나는 날인 지 얼마 안 남은 건데 예.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권유를 드려요. 첫 번째는 해지환급금을 빨리 파악을 해서 손해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을 정리해서 필요한 보장을 다시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대개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합니다.
4: 그렇겠죠. 네.
2: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이 CI보험을 그냥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젠진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은 보장이 좀 많이 어렵지만 예. 암은 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망보험금, 결국 CI보험은 CI종신보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망보험금과 암보장을 목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혈관질환과 수술비, 뭐 암과 혈관질환 뭐 치료비를 추가로 내가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4: 그렇군요.
2: 다만 이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4: 네네.
2: 사연 주신 저희 청취자님의 경우에서는 실비가 없으신데
4: 예.
2: 자, 이 CI 종신보험 안에 확인해 보니까 네. 그 통원 의료비, 통원 치료비랑 특약의 준비가 함께 있었어요.
4: 예.
2: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보장 받기 쉽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고 예. 하는 겁니다.
4: 음흠.
2: 이렇게 해서 이 CI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되
4: 네.
2: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혹은 보장이 좁게 돼 있었던 바로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을 뇌혈관, 심혈관으로 바꾸고요.
4: 예.
2: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고 수술비, 이런 치료비들 함께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4: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이 보험료 받기 쉽지 않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완전히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 짓지 않는 리모델링을 택해서 현명한 선택을 유도를 해주셨어요. 그 오늘 만나본 그 사연자분은 보험을 새로 추가하신 다음에 협심증과 폐암 진단을 받으신 그렇게 되는 건가요?
1: 맞아요. 새로 네. 가입하신 건 25년 9월에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4: 예.
1: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알리르 무사항에 대해서 할 때 걸리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비나 치료비 등은 준비를 아예 할 수가 없었고
4: 예.
1: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4: 음흠.
1: 그리고 올해 1월에 들어서 수술비랑 치료비들을 새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됐죠. 알리르 무사항에 걸리지 않게 돼서.
4: 아니 근데 가입한 지 그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보험금을 받으셨나요?
2: 네, 물론 다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설명드릴게요.
4: 예.
2: 자, 보험금을 받는 건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 예.
2: 가입할 당시 알릴 의무 고지 사항의 내용에 잘 이행이 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 네.
2: 우리 사연자분도 가입 당시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매우 좀 복잡했는데
4: 예.
2: 결과적으로는 알릴 의무 사항에 위반되는 게 전혀 없이 저희가 다 준비해드렸고요.
4: 예.
2: 자,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4: 네.
2: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일 때는 100% 다 안 줍니다.
4: 그쵸.
2: 그래서 50%만 보장을 받았어요.
4: 아하.
2: 하지만 그 금액이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과거에 또 이 CI보험에서도 저희가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4: 네.
2: 암 진단비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그렇죠.
2: 자, 그래서 여기서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다행이다. 예. 그럼 새로 추가된 보장에 대해서는 1년이 가입기간이 안 돼서 50%만 받으셨지만 그것도 무려 4천만 원 정도 진단금이 나왔고 예전에 CI종신보험에서 암진단 보장 항목 부분을 살려주셨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서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네,
4: 합쳐서 한 6, 7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셨나 신기할 정도로 진짜 선택 잘하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 11년 일하면서 이렇게 초단기간에
4: 맞아요.
1: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 아, 그래요?
1: 근데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단비나 치료비 항목으로 이렇게 좀 크게 받으셔야 되는 네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또 않거든요.
4: 우리 저 두 팀장님의 관계처럼 이 사연자분과도 두 분의 만남이 운명적이었다.
1: 아, 그럴 네. 수 있다고 저도
4: 네. 지나고 보니까 그러네요.
1: 네네.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보험금 수령보다 더 엄청난 또 혜택을 본 게 하나 있어요.
4: 네.
1: 납입 면제예요.
4: 아, 납입 면제. 네.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연자분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예. 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인식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4: 네.
1: 이 납입 면제에 대한 혜택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실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거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있으면 중간에 뭐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에 반신반의를 좀 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 납입 면제가 되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험을 냈지만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장받지 않은 내용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네.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이제 새롭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도 채 안 냈는데
1: 네.
4: 근데 남은 기간은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그러면서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진짜 운명적이었던 만남이 많네요.
1: 그렇죠. 남은 네. 19년치를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4: 네. 네.
1: 그래서 일단 이 보험을 최초에 준비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에 암, 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보장을 준비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4: 예.
1: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4: 네.
1: 이 납입 면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큰 위기를 겪은 순간이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4: 그렇겠네요. 네. 딱 그 경우를 우리가 오늘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두 팀장님들이 이번에 보험금 청구 꾸준히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2: 그럼요. 사연자분은 현재 이 암 치료를 병행하고 계셔서
4: 예.
2: 치료비 관련 청구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어서 추가로 해드리기로 했고요.
4: 예.
2: 지금도 계속 연락을 저희가 하면서
4: 네.
2: 필요할 때마다 청구도 도와드리고 여러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아, 좋다.
2: 또 예. 천친아님의 이 주변에서 이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4: 예.
2: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4: 예.
2: 감사한
4: 예.
2: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 평택에 오가면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4: 우와. 이런 사연 나가면 참 마음이 뜨뜻해지고 좋은데 두 분이 너무 바빠서 방송 나오실 시간도 없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예, 이분들 한번 만나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예, 보이는 라디오 때 보이는 그 비주얼과 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딱 만나시면, 이런
1: 뭐라고 답변해야 되지?
4: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를 상담해주러 오셨다고?
1: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4: 제가 충분히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거보다 아마 더 놀라실 거기 때문에.
2: 네.
4: 이 두 분의 또 많은 사연 중에 소개해 주실 다른 사례도 있다 그러네요.
1: 네, 이번엔 네. 4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보장 분석을 네. 역시 먼저 진행을 해서 현재 상태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4: 네.
1: 그런데 보험을 매우 잘 가입해둔 상황이었어요. 굳이 손봐야 될 게 있다면 진단비 크기를 좀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4: 예.
1: 얼마 전에 암보험 갱신형이 있었는데요.
4: 네.
1: 그 갱신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뛰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을 해지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서
4: 예.
1: 그 전에 암 진단비를 좀 보충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던 거죠.
4: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암보험 새로 가입해도 몇 달은 지나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 맞아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4: 네.
2: 자, 일반적으로는 이 90일 면책 기간을 넘어야지만 보장 계좌 되는 게 맞습니다.
4: 예.
2: 자, 그런데 이 상담 주셨던 그때 당시에 판매되는 암보험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없습니다. 바로 보장해 줍니다.
4: 예.
2: 자,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4: 예.
2: 가입 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4: 아, 그런 조건에서 가입해 주는 상품이 또 판매될 때가 있었네요.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그 보장받는 상품 가입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예,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고요?
1: 물론입니다.
4: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1: 네. 그러니까 가입 조건 자체가 이때 당시에 가입했던 이 보험 자체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보험이었기 예. 때문에 가입한 그날부터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판매가 됐었지만 예. 지금 현재는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습니다.
4: 네.
1: 그러니까 진단비는 어쨌든 100% 다 보장해주겠다 해서 가입한 이후로 예. 이제 받은 거고
4: 예.
1: 다만 이게 이때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보험의 조건이 좀 바뀌었는데 감액 없이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90일 면책기간 이후에
4: 예.
1: 1년 미만이면 50% 이런 감액 조건이 있었는데요.
4: 네.
1: 이 바뀐 형태의 보험은 이 50%에 대한 감액은 없어졌습니다. 없는 건 똑같습니다.
4: 네.
1: 근데 면책기간은 그대로 살아난 거죠.
4: 예.
1: 그래서 면책기간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90일이 넘어야만 이제 진단비를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게 됐고
4: 네.
1: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기 전에 막 차를 타신 거예요.
4: 딱 좋은 시기에.
1: 네, 그래서 네. 면책기간도 없고 감액기간도 없는 그런 암보험을 새로 준비하게 되신 거죠.
4: 그렇군요. 앞서 첫 사례로 소개해 주셨던 그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있었잖아요.
5: 아, 맞아요. 아주 얘기하셨습니다.
4: 네, 이 경우도 혹시 납입 면제?
5: 혹시 너무 좋겠지만 네. 아쉽지는 납입 면제 받지 못했습니다.
4: 아, 그건 안 돼요.
5: 자, 왜냐하면은 납입 면제의 조건이 이 보장이 개시된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4: 예.
5: 이 보장이 개시된 이후 면책기한 90일 이후부터 약관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4: 음흠.
5: 쉽게 말하면 90일 넘어서부터 된다는 소리예요.
4: 네.
5: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요. 3만 원가량을 한 번만 내고
4: 예.
5: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 로또죠. 그렇죠.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충분히 이분한테는 큰 도움이 되신 사례였고요.
4: 예, 예.
5: 그리고 보험 외에도 다른 기존에 가입해뒀던 이 보험에서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나 각종 치료비로 약 4천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되면서 총 예.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4: 아니, 물론 뭐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게 보험인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든든한 보상이 나온다는 거. 이건 정말 행운이죠. 예. 이런 경우는 딱 적재적소에 시기도 아주 좋게 두 분과 또 적절히 리모델링을 한 결과라서 왜 좀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드는지 알겠네요.
1: 네네. 일단 그 마음이 다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4: 예.
1: 다만 이 두 사례를 빌어서 네.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4: 아, 그래요?
1: 예. 예,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만나다 보면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대해서 느슨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4: 예. 그러니까
1: 굳이 그것까지 알려야 되느냐.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거라면 가입하지 않겠다.
4: 예.
1: 등등 굉장히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4: 네.
1: 이거 딱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예.
1: 내가 보험회사 사장인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느슨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요.
4: 아, 예.
1: 봐봐요. 금방처럼 3만 원 한 번 냈는데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2월 줘야 되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4: 보험회사 사장으로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1: 한번 해보면 이 알릴 의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되실 수 있거든요.
4: 그만큼 이제 깐깐하게 보험사에서는 좀 심사할 때는 볼 수 있다.
1: 맞죠.
4: 내가 필요로 할 때 알릴 의무 고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1: 맞아요.
4: 그거는 안타까운 상황 피해야 되지 않냐.
1: 맞아요.
5: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을 추천하는 상담을 드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
4: 예.
5: 이 청취자님들께서 고민이 되는 내용을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고 자 보장 분석을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4: 네.
5: 이렇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서도 어떤 경우는 한 번만 보험료를 내고도 수천만 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4: 예.
5: 어떤 경우는 또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보험금도 받고 10순의 기간에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 면제가 되는 큰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4: 예.
5: 항상 보시면 누구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 네.
5: 너무 이렇게 좀 상담을 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4: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사시는 60대 청취자분의 사연으로 시작해서 건강검진 일주일 전에 딱 맞춰서 요긴하게 잘 보험이 준비가 됐던 40대 여성분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도 방송 들으면서 함께 감사했던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들이었어요. 자, 저도 그 사연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번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즈의 러브 119 준비되어 있네요. 이 곡 들으시고 저희는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재한, 정영환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민원 8929번님 사연부터 보죠. 60대 후반 자영업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지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이름이 좀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군데 좀 비슷하다 혹은 동일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가장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 요양병원은요. 병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양원은요. 네.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0: 치료와 돌봄 이렇게 나뉜다.
1: 네. 네. 물론 요양병원에서도 장기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요양원에서도 건강관리를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마디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좀 쉽게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환자의 질병이나 이 상태에 따라서 치료와 재활, 의료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2: 예. 네,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골절 진단 같이 어떤 수술을 받은 뒤에 지속적으로 네.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또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의료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경우.

0: 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1: 그럴 땐 병원.
0: 네. 네, 왜냐하면 의사가 상주해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의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1: 예.
0: 반면에 이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1: 아.
0: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기보다는 생활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1: 예.
0: 그래서 거동이 좀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이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뭐 식사, 뭐 목욕, 뭐 배변, 뭐 이동,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예. 필요한 도움을 받는 생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그리고 분명히 구별이 되네요. 예, 지금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치료냐, 돌봄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네요.
2: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거동은 불편하지만 특별히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식사나 이 목욕 혹은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양원을 맞습니다. 네. 요양원이고요.
1: 예.
2: 반대로 질병이나 수술 후에
1: 예.
2: 이 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입니다.
1: 병원.
2: 아. 자,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 부모님 모실 곳을 알아볼 때 네. 단순히 아, 여기 시설이 좋은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 그렇군요. 치료냐 돌봄이냐에 따라서 요양병원, 요양원이 달라지겠습니다. 8929번님 사연 중에 그 장기 요양 등급이 요양원 갈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장기 요양 등급?
0: 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 있어요.
1: 예.
0: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보통 보건소에서 이거를 판단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 경우에 어떤 등급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1: 아, 네.
0: 이 신체 상태에 따라서.
1: 예.
0: 그래서 1등급은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등급은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좀 다르죠. 네네. 전적으로냐, 예, 예.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1에서 6등급으로 안 나누고요.
1: 네.
0: 중대한과 중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2: 중증?
0: 중간을 나눠 그러니까 1에서 3등급을
1: 네.
0: 중대한이라고 해보면 네네. 4에서 6등급은 예. 이제 비중대한 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두 등급으로만 나눕니다.
1: 아 간단하게.
0: 네 예. 옛날처럼 이제 1에서 6등급 이 등급 자체라는 말을 빼버렸고요.
1: 음흠.
0: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어쨌든 요양원 같은데 가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아니 저는 아까 요양원, 요양병원 설명해 주실 때 그 기준 가지고 문제를 내실 줄 알았더니 어떤 문제를 준비하셨길래 지금 문제를 내겠다고 실로폰을 갑자기 옆에 챙기시네요. 오늘은 정용환 팀장님이 문제를 내주실 모양입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1: 아니 좀 긴장감을 높이시려고 그러는지 실로폰을 갑자기 이재한 팀장 옆에서 슬금슬금 옮기셨어요 지금.
2: 맞습니다. 예. 자, 네 그것도 모르냐
1: 예.
2: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요양병원도 이용하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요양원에는 장기 요양 등급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도 장기 요양 등급 필요하다? 항상 퀴즈를 들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예. 요양원은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데 치료를 받으니까 의사의 소견은 더 전문적이니까.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엔 오!
2: 오!
1: 아이 O가 아니구나.
2: 자, 정답은 예. X입니다.
0: 가차없이 때려버리네요.
1: 아니 근데 요양원에는 필요한데 요양병원에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2: 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요 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령이나 장기 요양 등급 관계없이 입원이 그냥 가능합니다.
1: 반대로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병원이니까 네.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냥 가실 수 있는 거군요. 입원이 가능한 거구나. 그럼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는 그 비용도 차이가 있겠네요?
0: 이 비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1: 예.
0: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예.
0: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은 이 개인의 상태나 이용하는 시설, 뭐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어떤 간병비가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많이 있어요.
1: 예.
0: 근데 간병비 부담의 어떤 방식이 일반 병원비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가족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런데 반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의 제도를 통해서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1: 아, 오히려 요양원은 지원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
0: 예, 그러니까 아. 이 뭐랄까요.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받는 개념이라면
1: 그러니까요.
0: 입원하는 개념이니까
1: 예.
0: 치료를 위해서
1: 예.
0: 요양원은 입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활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1: 그렇구나.
0: 이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받는 돈은 생활비입니다.
1: 예.
0: 이 생활비 를 받는 개념이라서
1: 네.
0: 이 보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을 내가 선택해서 지불할 수 있는 거겠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뭐 식비 또는 뭐 일부 그 뭐 비급 항목들 뭐 또는 뭐 상급 뭐 어떤 침실 이용료 뭐 이런 별도의 내용들만 별도로 부담하는 거고요.
1: 예.
0: 그 외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 요양 그 뭐랄까 장기 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생활비 항목으로 뭐 물품을 산다거나
1: 네.
0: 뭐 요양 보호사를 뭐 이렇게 선택해서 고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1: 그렇군요.
0: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1: 예.
2: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가족분들이 간병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1: 예. 예.
2: 예전에는 이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이 직장을 좀 쉬거나 그만두면서 간병한
1: 네.
2: 경우도 있었고요.
1: 예.
2: 너무 효자였죠. 효녀고. 근데 지금 어때요? 맞벌이 가정도 많고요. 자녀들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1: 예.
2: 가족이 직접적으로 24시간 동안 간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 예.
2: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와 돌봄 비용까지는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1: 그렇네요. 평소에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평소에 조금 깊이 고민해 두시면 정작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이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1129번님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시네요. 월급 관리부터 적금 펀드까지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이 상품들을 확인해 보니까 적금인 줄 알았던 두 개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었네요. 은행에서 가입했고 이름도 연금 그리고 저축 이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적금인 줄 알았는데 보험 상품이라서 당황하셨다고요.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상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도 저축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0: 네, 보험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돈을 모으거나 뭐 어떤 효과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두고 있죠.
1: 예.
0: 이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은 다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1: 보험이라고 해서 다 보장을 위한 상품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2: 그렇습니다.
1: 되네요.
2: 맞아요. 상품 이름을 보면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요. 보험이라는 단어 앞에 적립, 저축, 연금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면 대부분 이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1: 예.
2: 또 여기에 만약에 변액이라는 데랑 하나가 더 붙어 있으면 이건 또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처음 보험 상품 접한 1129번님 같은 우리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축성 보험은 어떤 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 저축성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 자체는 노후 준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1: 예.
0: 이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연금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을 판매할 때 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죠.
1: 예.
2: 또 이런 저희 어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교육비 마련 자금이나 목적으로 활용도 많이 합니다.
1: 예.
2: 저축성 보험은 당장 필요한 돈을 모으기보다는 10년 이상 장시 기간을 바라보면서 목표 자금을 준비해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반대로 짧게 돈 모으는 용도로 활용하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2: 그렇죠. 이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 유지했을 때 장점이 드러난 상품입니다.
1: 예.
2: 비과세 혜택이나 추가 납입, 중도 인출, 펀드 변경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장기 운영을 정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렇죠. 근데 3년, 5년, 이렇게 3년, 5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가지고 해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네.
0: 이 모든 보험 상품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사업비가 발생하는 만큼
1: 예.
0: 원금 회복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조기에 해지하면 안 되니까
1: 네.
0: 목돈 마련의 목적에 맞게끔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1: 예. 저축성 보험은 오래 가져갈 목적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 주셨어요. 저축성 보험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제일 좋을까요?
0: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1: 예.
0: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래 가져갈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자를 쌓아가는 이 공시이율형이나 보증형 상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1: 예.
0: 굳이 오래 가져가진 않더라도 짧게 운영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들도 있습니다.
2: 네, 먼저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저 보증이율을 확인하셔야 하면 좋은데요.
1: 예.
2: 최저 보증이율은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이율을 뜻하는 겁니다.
1: 네.
2: 과거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1: 예.
2: 만약에 오래전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 저축보험이, 저축성보험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현재 이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아이, 뭐, 이게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보험으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했던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축성 보험 좀 특히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한마디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앞전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 알리르무 고지사항에 대해서
1: 예.
0: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보장이 어느 순간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0: 보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2: 자, 보장은 보장 목적에 맞게끔, 저축은 저축 목적에 맞게끔
1: 네.
2: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품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 돈을 왜 모으는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두 팀장님의 조언들 잘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과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머니 특별시 저희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5: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4: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5: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TBS 교통정보.
6: 중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은 비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오늘 종일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이니까 빗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의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5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의도 서울교부터는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 상황이 올림픽대로보다는 좋습니다. 잠실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가는데 25분 정도면 이동하실 수 있겠는데요. 중간에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다시 당산 쪽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구간만 몇 군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 조금목과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옥산 하이패스 나들목부터 5km 정도 정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희 최강희입니다. 8월 중순이면 농가에서는 김장용 배추 농사 준비하죠. 김장용 배추는 여느 배추와는 다릅니다. 흔히 백일 배추라고도 부르는 김장용 배추는 8월 중순에 씨를 뿌리고 12월 초에 거두는데요. 김장 배추가 오랫동안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생육기가 긴 백일 배추의 단단한 육질 덕분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는 60일 배추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네요. 숨이 턱턱 막히는 8월의 폭염에 밭을 정리하고 퇴비를 넣어주고 씨를 뿌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맛있는 김장배추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시기에 준비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팍팍한 현재를 견뎌내곤 하죠.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온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실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시작. 안치행 작사 작곡이죠. 권미가 부릅니다. 운칠기삼 고스톱.

권미의 운칠기삼 고스톱 들었습니다. 고스톱 치다가 보름달에 소원도 한번 못 빌었는데 피박광박에 뭐 대박났다고. 권미 가수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서풍 부르는 아 노래 잘하는 권미 가수죠. 안치행 선생 작사 작곡 아주 신나는 노래 운칠기삼 고스톱 잘 듣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추석도 다음 달 25일입니다. 금요일 날.

뉴스 몇 가지죠. 유사시에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 그러죠. 을지 프리덤 실드 오늘 끝납니다. 예정보다 일찍 끝나는 거죠. 지난 17일 시작해서 27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축소해라. 그래서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대폭 줄었습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네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2024년에 최태원 SK회장과 노세영 씨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던 건데요. 노 관장은 당시 어머니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른바 김옥숙 메모죠.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선경 300억 원을 비롯해서 모두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 회장 쪽은 실제 300억 원이 전달됐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 옛날에 뭐 300억, 900억, 크, 지금 가치로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참. 현대 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하루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도 눈에 띄는 소식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최대 7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0조 원인데 11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주주 환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네요.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 이사회 회의가 오늘 오후 4시쯤 열릴 예정이다. 4시면 이제 한 2시간 뒤네요. 이번 배당금 지급 규모는 90조 원에서 1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삼성의 역대 최대 규모 주주 환원 계획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주주 환원 규모가 150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항공사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계획 세우고 한 명을 살해했던 김동완 씨에게 법원이 오늘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돈가스 PD는 생활전선으로 나갔으나 돈가스 퀴즈는 이어집니다. 힘든 싱어 송주희가 부릅니다. 자고 가.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샵 연고일 문자창에다가 돈가스 퀴즈 정답 먼저 적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 나눔 선물 누구하고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돈가스 퀴즈입니다. 파블로 PD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배우 이재룡 씨 공판이 열린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수법 혐의도 지금 추가가 돼 있어요. 뭐냐면 음주 후에 술 마시고 나서 교통사고 내고 현장을 이탈해서 고의로 추가적인 알코올을 섭취함으로써 사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수법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음주 측정 방해죄 때문에 요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수법을 뭐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느냐? 보기 두 개입니다. 1번 술타기, 2번 물타기. 예.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예. 교통사고 내고 나서 가까운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소주 한 잔 사가지고 일로 팍 꺼먹고 마시고. 요거를 무슨 수법이라고 그러느냐? 1번 술타기 수법, 2번 물타기 수법. 네. 모르시면 1번 그냥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거 쓰시고요. 두 번째 나눔 선물 제가 쫙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어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파닭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오늘도 전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나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하고 같이 하겠다요? 사연을 짤막하게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음주 술 마시고 음주 측정한 게 걸릴 것 같으니까 아, 잽싸게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알코올 사가지고 마시죠. 사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예, 얄팍한 수법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죠? 1번 술타기 수법이냐?

2번 물타기 수법이냐? 예,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1번 쓰세요. 1번. 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꽃뿐이.

이쁘니 이쁘니 꺼쁘니 리지경 씨 목소리 들었는데 원곡 가수는 매블쇼 진행하는 최욱 씨죠 이 노래가. 예. 자, 나름 선물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퀴즈, 돈가스 퀴즈 정답은 1번이죠. 술타기 수법입니다. 술타기 수법 아주 얄팍한 수법이죠. 첫 번째 당첨자는 3373번님 축하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포천의 예술정원 3명 입장권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구경하고 싶어서요. 3373번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잘 다녀오세요. 3952번님 당첨. 네, 정답 1번입니다. 늙는 게 서럽다고 하는 우리 아저씨 주름 좀 펴게 화장품 좀 보내주세요. 3952번님 아마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SS를 보내드릴 테니까 아저씨 이마에다 잘 펴서 잘 발라주시고요. 9198번님 당첨됐어요. 1번

0: 풀타기입니다. 오란다 받고 싶어요. 일곱 오빠, 한 달에 만 키로 타는 용달 부부인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굶기 일쑤인데 남편이 오란다 강정을 너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예, 보내주면 잘 먹겠습니다. 9198번님 부부인데 아마 용달을 같이 하시나 봐요. 일단은 오란다 세트. 파주시 한과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차에다 놓고서 예, 간식으로 그 드시면 딱일 것 같습니다. 한 달에 만 키로를 야 운행을 하신다. 9198번님을 지금 파블로 PD가 전화로 연결했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목소리가 고우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1년에 한 달에 만 키로면.
1: 요즘 그 정도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0: 저, 뭐, 근거지는 어디신데요? 지금 어디 계셔?
1: 원래 경기도 의정부인데요.
0: 예. 네.
1: 거기에서 뭐 전국 다 가요. 강원도, 꼭대기부터 저 고흥까지 다 가요. 안 가는 데가
0: 가서
1: 없어요.
0: 용달로 뭐를 짐을 싣고 다니시는 거예요, 보통?
1: 뭐, 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0: 이삿짐?
1: 이삿짐은 힘들어서 못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0: 예. 네.
1: 거의 이제 뭐, 매대 같은 거, 어디 행사 들어가는 매대에 옮겨주거나,
0: 아,
1: 아니면 무슨 부속품 같은 거,
0: 네.
1: 뭐, 그런 거 하죠.
0: 아,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다 무대가 되시는 거구나.
1: 안 그러면 돈이 안 되죠. 그냥.
0: 그러겠네.
1: 예, 잠대신 돈이죠.
0: 차는 몇 톤짜리 끌고 다니세요?
1: 1톤이에요.
0: 1톤으로, 예.
1: 네네.
0: 아이고, 마일리지도, 차 마일리지도 엄청 나왔겠다.
1: 저희 새차 뽑은 지 이제 13개월인데요. 14만 2천 탔어요.
0: 1년 조금 넘었는데 14만 키로.
1: 예.
0: 아, 대단하네, 정말. 아유. 지금 그 같이 운행 중에 그러면 저 신랑분하고?
1: 신랑은 지금 짐 내리고 있어요.
0: 어디신데 지금? 의정부에 계신 거예요?
1: 아니에요. 어저께 부산에서
0: 예. 네.
1: 짐 싣고 지금 용산에 와 있어요.
0: 용산에 뭐 싣고 오셨어, 부산에서요?
1: 키오스크라고
0: 예. 네.
1: 요즘 뭐지?
0: 주문하는 거.
1: 골프장에서
0: 예.
1: 예약하고 그런 게 있는데
0: 예.
1: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이제 교체를 하는데
0: 예.
1: 그거 이제 교체하는 거를 가져다가 이제 처리하는 데다 갖다 주는 거예요.
0: 아, 수리하는데.
1: 아니요, 수리가 아니고 이제 신제품으로 신품으로 부품을 바꿔주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어디 가셨구나.
1: 여기 선인상가요.
0: 아,
1: 네네.
0: 선인상가. 예, 거기 계시구나.
1: 네네.
0: 그 어제는 부산에서 몇 시에
2: 일구형님
0: 출발했어?
2: 화이팅입니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예, 잠깐만요.
0: 짐 내리신다 그러더니
2: 형님.
0: 남편분이세요?
2: 예.
0: 아이고, 씩씩하십니다.
2: 아이고, 저기, 이게 빨리 저기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참, 저희 걱정까지 해주시고, 아이고.
2: 아이고,
0: 아이, 부부가 아주 목소리가 힘은 들어도 목소리가
2: 예.
0: 쌩쌩해서 듣기 좋네요.
2: 아주 멀쩡합니다,
0: 우리
2: 멀쩡합니다.
0: 저,
2: 예.
0: 바깥 양반, 저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셔?
2: 지금 이제, 6학년 2반입니다.
0: 6학년 2반이요?
2: 예.
0: 그, 저보다 4살 어리다고?
2: 예.
0: 그럼 6,
2: 형님보다 4살
0: 4년?
2: 어립니다. 예.
0: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갑장이네? 허허, 야. 아, 미안해요.
2: 예.
0: 난두 분이 한 40대인 줄 알았어.
2: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0: 어이, 야, 뭐, 제가 형은 형 맞죠? 4살 윗님이니까.
2: 항상
0: 야.
2: 형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2: 예, 저는 지금 일하고 있어서
0: 네. 예.
2: 우리 집사람 바꿔드리겠습니다.
0: 왜? 바쁘셔?
1: 여보세요?
0: 아, 예. 아이고. 아니, 허리케인이 두 분이 아주 팬이신가 봐.
1: 저희가 이제 차를 많이 타니까
0: 예.
1: 시간 되면 이제 듣는 방송이 있는데 특히 이 허리케인 같은 경우는 나오는 노래나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0: 네.
1: 뭐 얘기에 공감도 많이 되고 또 선물도 너무 많이
0: 그
1: 주시니까
0: 선물은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 같은 청취자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1: 그렇긴 한데
0: 알죠?
1: 네 아이 그게 다 이제 서로 이제
0: 상부상조.
1: 신의 어려움 예 어려움을 알고
0: 그렇죠.
1: 저희도 뭘할수 있으면 월 4시.

0: 놓겠는데 저희는 내놀 게 없어요.
1: 아예 대시오, 대시오. 뭘 내놔, 내놓긴. 먹고 살기 힘든데.
0: 뭐 이런 아, 예. 건 일회
1: 가만히
0: 이런
1: 있어보세요. 저기 네. 아내분 말이에요. 저 네네. 남편분은 지금 대통령하고 갑장 육사년인데 안 물어볼 수가 없네.
0: 아 저희 갑장이에요.
1: 아 육사년생이에요?
0: 네네.
1: 야 진짜 목소리 곱다. 어, 그런 소리 아, 많이 듣죠.
0: 아 그러니까요.
1: 아니 저는... 진짜 저는 40 중반쯤 되는 부부인 줄 알았어.
0: 아 어떻게? 어, 네? 일곱 바 뭐 해드려요?
1: 야. 진짜 두 분이 아주 뭐 젊으시네 아주 아이고.
0: 아니 방송이 너무 재밌고 이게 어떻게 딱 짜여진 게 아니라서 그때 그때 나오는 멘트들이 너무 네. 재밌고.
1: 이건요. 어. 네. 짤 수가 없어. 예, 짤 수가 없어. 작가분들이 있어야지 뭘 짜고도 뭐 이렇게 대본대로 뭘 하는데.
0: 대본보다 훨씬 재밌어요. 수다 떠는 기분이에요.
1: 그냥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냥 저희 잇몸으로 사는 거예요. 저 밖에는
0: 아, 다른 집,
1: 저 밖에
0: 다른 집 이빨보다 훨씬 재밌어요.
1: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 밖에는 저 PD 68년생이고 저
0: 아,
1: 엔지니어 네, 둘. 여기가 남자 셋밖에 없어 여기.
0: 아 필요하시면 저 괜찮은데.
1: 어, 한번 와서 같이 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목소리도 아, 고우신데.
0: 아 진짜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진짜 저도 무료로 아, 가서 몸으로 때울 수 있어요.
1: 아이고 말씀만으로도 감사하고요. 어, 두 분이 이렇게 전국을 무대로 1톤 트럭이면 좀 좁을 텐데 전국구를 뛰려면 차가.
0: 어 처음에는 진짜 차에서 난장 까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못 하고.
1: 예, 뭐를 해요? 차에서 뭐 한다고요?
0: 차에서 자야 돼요.
1: 거기 잘 데가 어디 있어 1톤 트럭에?
0: 그냥 이렇게 꾸기고 자는 거죠. 의자에서.
1: 운전석에서요?
0: 운전석이랑 조수석에서요.
1: 어우, 그렇게 자가지고 어떻게 새우잠 자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0: 안 그러면 뭐 숙소비 많이 나가고 진짜 너무 짜거든요. 아이고, 요즘. 야. 운송료가 장난 아니에요. 부산에서 네. 여기까지 1톤 꽉꽉 싣고 잠 안 네. 자고 5시간, 6시간 걸려서 올라오는데 저희 20만 원, 23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1: 예.
0: 거기서 톨비 빼고 가스비 빼고 세금 빼고 보험료 빼고 뭐 거기다 우리가 밥 먹고 예. 숙박비 빼고 하면 남을 게 없어요.
1: 그래서 숙박비라도 좀 세이브하자고 차에서 새우잠을 잔다.
0: 톨비도 너무 아까워서 밤에 다니죠. 아침에 새벽에 1시에 출발해서 야간에 가면 예. 용달은 그 국도는 말고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1: 예.
0: 아니고 그런 데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1: 아 새벽에 용달차는 좀 50% 할인해 줍니까?
0: 네네.
1: 아, 또 그런 게
0: 있구나. 풀비가 50% 할인되니까 그러니까.
1: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인되는데요?
0: 그게 조금씩 다른데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인가 그래요.
1: 아 그렇구나. 야.
0: 그러니까 그때 정말. 다니는 거죠 이제.
1: 아유 참. 뭐 자녀들은 다 어떻게 뭐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다 크고 손주도 있어요.
1: 벌써? 이야, 멋있다.
0: 네, 너무 예뻐요.
1: 좋습니다. 그 앉아 신랑분하고 24시간 뭐 계속 붙어 있으시겠네. 운전석, 조수석에서.
0: 예, 그래서 24시간 싸우는 게 이게요.
1: 당연히 싸우겠지. 최근에 뭘로 다퉜어요?
0: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퉈요. 짐 싣다가 짐 못 구는 방법 때문에 싸우고요. 남편이 너무 꼼꼼한데 네. 쓸데없이 꼼꼼해요.
1: 쓸데없이 꼼꼼하다? 아.
0: 예, 자기는 꼼꼼해서 그렇다는데 네. 제가 보기엔 소심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요.
1: 제가 선배 인생 선배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싸운다는 건요. 두 분이 아직 애정이 남아있다는 거지. 맞지?
0: 그렇겠죠?
1: 아유, 참 힘들게 사시면서도 정말 유쾌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가 좋네요. 예.
0: 아이, 덕분이에요. 일곱 오빠 덕분에 그래요.
1: 고맙습니다. 오란다 하여튼 보내드릴 테니까 차에다 놓고 다니면서 가끔씩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그저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는 또 노래도 또 두 분 취미에 맞는다고 그러셨는데 뭐 파블로 PD가 신청곡 하나 하라는데요.
0: 아, 그래요?
1: 네, 뭐 듣고 싶은 노래. 노래방 가서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 뭐 있어요?
0: 저희가 이제 6학년이 넘었는데도 저희 신랑은 서른즈음의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1: 김광석?
0: 네.
1: 서른즈음이래, 서른즈음. 준비됐냐? 지금 찾고 있어요. 서른즈음. 그러면 김광석, 서른즈음. 예. 왜 60이 넘었는데 서른즈음을 좋아할까요?
0: 예, 그때가 자기의 황금기였대요.
1: 아~
0: 나를 만나기 전에 황금기.
1: 예, 두 분의 공통의 신청곡으로 알고요. 자, 그러면 용산에서 작업 잘 하시고요.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0: 네,
1: 오늘 아유, 대통령 갑장인 부부를 또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네. 자, 고맙습니다. 지금 노래
0: 네,
1: 나갑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광석 서른즈음에 듣고 오겠습니다.

1턴 용달차로 매일 부부가 같이 움직이시는 현재는 용산에서 작업하고 계신 부부의 신청곡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353번님인데요. 예,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얼마 전에 어떤 가수도 술 타기로 감방에 다녀왔는데 유명 연예인이 술 타기를 하다니요. 정말로 창피합니다. 남사당 단원도 아니면서 술 타기를 하다니요. 단 한 잔을 마셨어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건 기본 중에 기본적인 상식인데 금전적으로도 여유 있게 살면서 택시 타고 귀가를 하시든지 하지 음주운전하다가 발각되면 벌금을 3억에서 5억 원씩 물려야 음주운전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적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시긴 한데, 예. 벌금 3억 5억, 예. 요거 한다고 그래도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뭐 좀 없을까? 특단의 조치. 예.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으면은 차가 그냥 작동 안 하는. 어디 해외 토픽에 보면 그런 뭐 차도 개발이 된다는 뭐 얘기는 있던데.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무기징역을 때려버린다 그럴까? 무기징역. 예. 이게 살인행위입니다. 예. 술 마시면 무조건 차 놔야죠. 예. 차에 타시면 안 됩니다. 예. 본인도 그렇고 일단 다른 사람 피해를 엄청 줄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음주운전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8009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 술타기 수법이고요. 혈압이 안 잡혀서 1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도 피 뽑고 병원 갔다 옵니다. 이런 때 남편이 있어서 고맙네요. 아내분이시군요. 나이는 58 개띠고요. 뭘 주든지 고맙겠습니다. 목이 벗은 먹으면은 혈압이 잡힐 것 같습니다. 8009번님, 네, 개띠 누님이시구나. 네. 보내드립니다. 목이버섯. 요거 좋다고 그랬어요.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릴 거니까, 네. 데쳐서 드시든, 예, 잡채에서 넣으시든,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3629번님 당첨. 정답 1번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만두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싸서 외식도 못하고 마트도 잘 안 가게 됩니다. 가족과 같이 왕만두를 먹고 싶은데 소고기 만두를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3629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반찬 가게를 갔었는데 요새 만 원에 네 개 가져가게 돼 있는 건데 오랜만에 갔더니 그 네 개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지금부터는 세 개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야박해졌냐고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나 보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채소값도 오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네 개, 네 팩 만 원을 세 팩 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8679번님. 신청곡 사연입니다. 일구님 안녕. 어머님이 많이 아파서 한동안 최후의 허리케인을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좋아지셔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세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후 시간도 편안한 마음으로 허리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잃으면 안 됩니다. 네,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네, 8679번님 신청곡입니다. 희승연의 가을 아리 듣고 올게요.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자, 아까 음주운전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청취자 문자도 있었고. 3501님이 이런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만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차 번호판을 빨강색으로 달고 다니게 합니다. 우리나라 법인 차량 형광색으로 바꾸는 걸 도입하고 나서 억대 스포츠카나 고가의 차량 등록률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우리도 빨간 번호판을 도입해서 음주운전을 근절했으면 좋겠네요. 창피해 갖고 아마 음주운전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저 바블 PD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대만이 이 제도화 됐다는 건 아직 자료에서는 없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대만 안에서 그런 논의는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음주운전 경력자라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논의만 있을 뿐이지 아직 실제로 도입이 법안이 통과됐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의 오하이오주라는 데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운전자한테 일반 번호판과 색이 다른 식별 가능한 제한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인터넷 보니까 지금 오하이오의 그 제한 번호판이 흔히 노란색 바탕에 붉은 계열 글자 리스트릭티드 제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지금 있네.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가 미국 어디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저 빨간 번호판 만약에 이거 달고 다니면 창피하긴 할 것 같아요. 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주운전한 차량에 번호판을 빨강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도입하자.

예. 어떻게 찬성이세요? 다들 찬성하시겠지, 일단은. 자,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1105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가락동에 바다나라 회를 받고 싶네요. 올여름 너무 더워서 옥수수 삶느라 힘들었는데 바다나라에 가서 회를 먹으면 몸보신이 좀될것 같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자,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둠에 2인분 식사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무척 친절하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4160님께서는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적어서 보내셨네요. 어제요, 왕건 수제 왕만두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두 봉지나 보내줘서 아주 풍성하게 먹었고요.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TBS 정상화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하고 싶네요. 관계자분들 모두 힘내시길 빕니다. 네. 예, 왕건 수제 만두를 예, 두 봉투 받으셨다고. 네, 고맙습니다. 참, 저희는 뭐 출연료나 월급 같은 게 전혀 안 나옵니다만, 네, 생활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예, TBS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되네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나 몰라요. 네. TBS는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갑니다. 예. 노래 한번 보고 듣고 옵니다. 박상철 대한가수협회 회장이죠.

네, 박상철의 시작이반 듣고 왔습니다. 오늘 2부 여기까지 하고요. 3시부터 저희가 금요일입니다.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하는 날입니다. 남의 딸 류인숙 씨가 지난주에 이제 1승을 거뒀는데요. 오늘 도전하는 가수 역시 여성 가수입니다. 나현아 씨가 출연을 하게 되고요. 전문 보조 MC로 스탠드바 MC 경력 30년의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올 수 있는데 허리케인이 낳은 슈퍼스타 남산 씨도 제 옆에서 보조 MC를 맡게 됩니다. 자, 2부 끝곡은 인생 14년차 중학교 1학년 학생이죠. 윤윤서 양이 부릅니다. 신곡인가 봐. 나이 타령 요 노래 듣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3: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2: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3: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4: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

0: 부모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오늘도 덥고 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찾게 되는 날씨인데요. 에어컨 화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보관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 부근에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는 정리됐지만 이 사고 여파로 청주에서 옥산분기점 쪽으로 길게 물립니다. 이후로도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정체고 오산나드목 부근에서도 사고 나서 3km 정도 물립니다. 반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동탄 나들목 진출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1: 천가연이 부릅니다. 말리동 고개를

청가연 씨의 말리던 곡에 잘 듣고 왔습니다. 참 구성지기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청가연 씨가. 저희 힘든 시기 가왕 출신이기도 한데 아직 잘 안 떠. 미스테리입니다. 조만간 뜰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요, 아까 2부에서 음주운전 이력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빨간 번호판 이런 거 나눠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9858번님께서는 그냥 처벌 강화하는 게 제일 나을 듯하네요. MBC 때의 그 목소리 다시 들으니 너무 반갑고요. 건강이 제일이고요. 행복하세요. 예. 아, 저를 얘기하시는 건가 봐. 아, MBC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9858님은 아무래도 빨간 번호판은 좀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처벌을 강화하자. 네. 연천에 또 애청자 1096번님 문자를 보냈네. 안녕하세요. 1096번이 내일 이 시간이면 방송 들으며 한탄강 둘레길을 13km 정도 걷고 있을 겁니다. 이야, 13km. 아직은 후텁지근 가는 여름이 오는 가을을 시샘하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천 애청자님도 건강관리 예, 10km 이상씩을 하루에 걸으시니 아, 대단하십니다. 자, 잠시 후에 실버들 힘든 싱어 대결 펼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조 MC 남산의 노래 듣겠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징검 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실버돌
1: 힘든 싱어
2: 와 한번 해보세요 와
0: 오드 망경 떠는 보조 MC입니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나이 60대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조 MC 차만 타면 오는데 국민가수로 꿈꾸는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 가왕 남산씨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역시 국민가요로 등극하고 싶은 트로트계의 로맨티스트 역시 그 애국가에도 나오는 남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애국가에 나오는지 누가 물어봤냐고 어?
3: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국가 부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2: 왜 차만 타면 오는 데라는데 차는 뭐 차 중에 뭐예요 도대체
3: 차라고 하면
2: 전기차예요? 뭐
3: 승용차도 있고 네. 트럭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뭐 화물차도 있을 건데 그러면?
2: 어떤 차로 할래요?
3: 모든 차가 모든 해당되는 네. 거죠 네.
0: 저 보조 MC 지금 오늘로 몇 번째죠?
3: 아, 잠깐만 네. 보조 MC가 우리 크라스의 이 방송에 올지 않아요.
0: 그 뭐라고 불러요?
3: 최일구의 허리케인 쇼라는 그 방송 프로의 네. 스페셜 네. 마스터 세레모니 게스트 MC 이렇게 불러주시면
0: 게스트 MC로 불러
3: 이렇게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누가 그렇게 부르래?
3: 이대 가왕으로서 네.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굉장히
0: 아,
3: 힘들었어요. 체면이
0: 있다 이거지?
3: 아, 지역사의 눈탱이 아니 이목이 있고 그런데
0: 지역사에 보여?
3: 아니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여보세요 노래하러 오신데 왜 저 웃고 있어요?
0: 저기 뭐야 그 스탠드바 MC 경력 30년 야
3: 아, 제가 스탠드바 MC만 본 게 아니고 네. 행사 MC 28년
0: 아 근데 나 좀 보고 얘기해요 지금 저기만 보고
3: 아, 저 얘기해. 화면을 봐야지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0: 나 봐
3: 예. 이쪽으로 볼까요? 예 네.
0: 그래서요.
3: 스탠드바 MC는 뭐 본 건 본 거고 네. 7080 그리고 행사 와. 야시장 MC까지 봤어요 제가요.
0: 뭔 MC요?
1: 야시장.
3: 힐러네.
0: 야시장 MC.
3: 바꾸던지 내 거다.
0: 야 문자도 왔어. 팬이 생겼어. 아. 0772님께서 산이 형 보조 MC 일단 축하요. 예. 그럼 이제 반 고정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야 반 고정이 아니고요.

0: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뭐 저희가 뭐 출연료 드릴 돈도 없고 그냥 자원하신 거죠 또?
1: 아 제가 여기 일단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0: 반고정이 아니고 그냥 완전 고정.
1: 아 저는 어디 반자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좋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도전자도 소개 좀 하고 그러자고요. 자 먼저 새로운 도전자.
1: 새로운 도전자.
0: 남산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나현아 가수님. 천년 고독, 신라의 도기자, 경상북도 경주 출신의 가수입니다. 경주의 딸이고 1997년 불모지라는 노래로 데뷔했고 2011년 극단 가인 소속 배우로도 활동한 미모의 실버돌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들어와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새로운 타이틀곡 월량가를 발표하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열정의 실버돌입니다. 가수 나현아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나현아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아주 목소리가 세련되셨는데 고향이 경주시라고요?
2: 네. 경주를 굉장히 강조해놨네요. 여기. 네. 그거 말고는 얘기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0: 자 그러면 실버돌 힘든 싱어 30초 셀프 PR 하실 거예요. 자, 시작!
2: 네. 김치나 된장이라면 30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요. 저는 30년째 신인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가수, 기쁨 주고 사랑받는 가수 나현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요.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가 이 본인 노래죠?
2: 네, 월량가입니다.
0: 월량가. 이게 어떤 무슨 곡이에요, 이게?
2: 이게 달빛 아래에서
0: 향가 나오는 거야? 옛날 신라 향가?
2: 아니죠. 월량이라는 게 달빛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예. 달월자에 빛날 양자 써서 그 달빛 아래에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인데 누구를 기다리냐? 한량을 기다립니다.
0: 누구요?
2: 한량.
0: 한량.
2: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막걸리 한 잔으로 유명한 류선우 작곡가인데요. 그 막걸리 한 잔도 유명하지만 영탁이 부른 한량가라고 있습니다.
0: 예, 있어요.
2: 한량가의 답가로 월량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0: 월량가고.
2: 네, 그래서 한량을 기다리는 어느 여인의 그 애타는 노래죠. 그리움의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이거 계속 내가 쓰게 돼 있는데, 이제 보조 MC가 이제 해요.
1: 보조 MC가 뭡니까? 아까 보조 MC. 지적을 해드렸는데.
0: 자, 이번에는 자, 여기.
1: 자, 지난주 1승, 2승에 도전한 챔피언을 모시겠습니다. 남해의 딸, 남해의 이미자 가수 유인숙 씨를 소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어서오십시오.
3: 네, 지난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에 힘입어서 네. 제가 귀하고 귀한 1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여기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릴게요.
0: 그래요.
3: 여러분 감사합니다.
0: 1승 지난주에 했더니 좀 주변에서 알아봐주는 분이 계셨어요?
3: 네, 여기 나오면 무조건 뜬다고 하셨잖아요.
0: 네네.
3: 그래서 제가 네 많이 알아봐주시고 전화 주셔가지고 엄청 와 정말 그게 유명한 방송이구나 잘 나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래.
3: 네.
0: 근데 저 고향이 남해시라고 그랬잖아요.
3: 네.
0: 이번에 그 거제도는 네.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남해 옆에 섬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3: 네, 남해는 다행스럽게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매미 태풍 이후로는.
0: 네.
3: 여기는 비가 웬만큼 와도 바다로 다 이렇게 빠져가니까 삼면이 바다잖아요.
0: 네네네.
3: 남해가. 그래서 웬만하면 피해가 없습니다.
0: 거제도도,
3: 살기 좋은
0: 거제도도 마찬가지죠. 뭐.
3: 네, 그런데.
0: 내가 태풍이 지나가는 진로에서 비껴났던 것 같네요.
3: 예,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남해에서 저 거주도 남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3: 남해에서 좀 있다가 여기 또 제가 여기 서울에 왔다 예, 갔다 하고
0: 그러시구나.
3: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산 씨 말입니다.
1: 네네.
0: 원고 읽는 것만 시키면 이게 더듬더듬거리고 그러는데 네. 이거 읽는 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왜 이렇게 더듬거리죠?
1: 아, 제가 눈이 1.0, 1.0 이고요.
0: 네.
1: 제가 원래 그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MC는 조금 부족한 듯 해야 재미를 쓰는 겁니다.
0: 일부러 컨셉을 한다고?
1: 아, 그렇죠. 아,
0: 일부러 버벅된다고요?
1: 제가 고등학교까지 그 사서삼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0: 사서 삼경을 읽었다고요?
1: 예, 예.
0: 사서가 뭔데?
1: 노노 맹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0: 노노맹자 중용 대학 아니에요.
1: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달려주면은, 네. 거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지. 다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 앉아있질 않죠.
0: 그 얘기 저 스탠드바 MC 할 때 많이 써먹은 거 아닙니까?
1: 아, 저는 그런 데에서는 그런 멘트를 쓰지 않습니다.
0: 그 삼경은 뭐예요? 사서는 네? 사서고, 삼경은.
1: 삼경이요?
0: 예. 네.
1: 삼경은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릴게요. 자꾸 난처럼.
0: 아니 고등학교 때 사서삼경을 다 뗐다며. 그 어려운
1: 제목을 잘 보지 않고 앞에 책장 표지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0: 옛날에 됐습니다. 저 조선시대 때 네. 과거 급제하려면 사서삼경은 기본으로 더 이해하고
1: 딱.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 갑자기 알겠습니다. 정신이 없어지려고 그러네.
0: 자 우리 자 오늘 도전자 네. 예. 나현숙 씨, 그다음에
2: 왜 이러십니까?
1: 네. 나현아,
0: 나현아 씨.
2: 이래 유인숙 씨, 나현아 씨.
1: 바깥에 비가 와서
0: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1: 아니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0: 이게 지금 저 파블로 PD 혼자서 막 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대본에 이름도 막 예 죄송합니다. 예 유인숙 씨, 나현아 씨. 오늘 두 분은 처음 보시나요?
2: 네.
0: 자 인사들 한번 하시고.
3: 네, 제가 먼저 할게요.
0: 네, 유인숙 씨가 네. 먼저 좀 인사 좀
3: 네, 하시고. 우리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밝고 예쁘고 그래서 제가 반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2: 네.
3: 좋겠습니다.
2: 네, 알고 보니까 또 인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정말로 오늘 너무 예쁜 모습으로 와주셔서 제가 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친하게 지내요.
3: 네, 친하게 지내요.
0: 야, 그 눈 기싸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1: 아, 두 분이 미모만큼은 아주 네. 출중하시고요. 네. 아까 이제 바깥에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오늘 만만치 않은 대결입니다.
0: 이 두 분이 그 눈 기싸움이 레이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1: 우리 유윤식 가수님은 네. 눈매가 약간 샤프하고 네. 이쪽에 우리 가수님은 네.
3: 이름 생각
0: 이름이 뭐예요?
1: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0: 나연아 씨.
1: 나연아 가수님. 네. 왜냐하면 네. 한 번 더 이렇게 한 템포를 늦춰줘야 네. 청취자분들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맞죠?
2: 맞습니다.
1: 아, 맞다고 하잖아요. 네. 배우세요.
0: 뭔지 어거지야.
2: 아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네. 그 정신이 지금 혼미해져가지고 네.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요.
1: 아, 왜냐하면 두 분이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네. 제가 눈을 시선을 어디다 둘지 제가 정신이 안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여기까지 한 걸로 하고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나연아 씨.
2: 네. 네.
0: 자, 요거를 한번 좀 청취자분들한테 남산 씨가 소개를 해 주셔야죠. 이게.
1: 자, 청취자 여러분 직접 한 표 행사해 주십시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 무료 문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나현아 또는 2번 류인숙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무한한 참여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그 보조 MC 반응이 괜찮은데. 4566님이 특별 게스트 크크크 남산 가수님 덕에 배꼽 빠집니다.
1: 아 여기 문자 많이 오잖아요. 아, 저한테.
0: 남산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가
1: 나올까? 사우스 마운틴.
0: 그렇지.
1: 아유. 북한산
0: 사우스 마운틴
1: 노스 마운틴
0: 노스 마운틴
2: 아니 우리나라 고유의 지명이기 때문에 네. 남산은 그대로 남산이라고 해야
1: 되나요? 안 물어봤어요. 가만히 계세요.
0: 여기는요 그냥 대충 가도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라운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자부터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대는 본인 노래
2: 네.
0: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월량과
2: 네.
0: 한량을 기다리는 여인의
2: 마음 네.
0: 아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연아 씨 마이크 앞에 가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무대입니다. 1번 나현아 씨의 무대입니다. 본인 노래 월량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버려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1: 네, 선정자 나영씨 부모님 노래 월량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1번 나

0: 나연아 씨의 첫 번째 문제. 아유, 잘 들었어요. 자리에 와서 앉아주십시오. 네.
1: 어우, 이제 귀걸이가, 그, 뭐예요, 그, 경주. 경주 어디 고분에서 발굴된 것 같은 거.
2: 맞습니다.
1: 어.
2: 네.
1: 그 순금이에요?
2: 드릴까요? 야. 아니 원래 라디오 방송 오면 네. 이런 복장으로 네. 쌩얼에 네. 모자 하나 쓰고 네. 이렇게 편하게 오던 그 시절이 저는 훨씬 더 좋아요.
1: 그 시절이 언제 시절인데요?
2: 30년 전에.
1: 이분 30년 전 얘기를 무척 강조하시네. 근데 월량가가 그거네요.
2: 네.
1: 그 등려군이 부른 거 월량 대표 아적심.
2: 네, 그러니까.
1: 월량 달빛이야 어디신 그거 할 때.
2: 그러니까 월량. 그 월량이 달빛이라는
1: 그러니까,
2: 거래요.
1: 그렇구나.
2: 그거는 달빛에다가 내 마음을 이제 표현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한다.
2: 예,
1: 얘기고?
2: 예,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달빛 아래에서 님을 그리는 네. 노래다 이래서 월량가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3: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같은 날. 예. 그 님을 기다리는 애틋한 여인의 마음을 국악풍으로 민요풍으로 리얼하게 불렀던 그런 그 우리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셔야지 뭐
1: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야, 보조 MC 말문 튀었다. 보조 MC 말문 튀었어.
2: 아니 아까 사서삼경 얘기하던 그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3: 아, 여기는 저 유명한 법학진을 모신 자리가 아니고
2: 네.
3: 우리 형이 뭐 서울대학교 법대 두 번 떨어져가지고 성적도 나왔지만
1: 됐고요. 실점 드세요. 그만하시고 자, 100분 토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오늘 2승을 목표로 하고 올라오신 류인숙 씨의 예, 본인 노래 어떤 곡?
4: 네, 엄마, 엄마. 자, 네, 제가 엄마, 이 노래는 엄마? 친정 엄마를 네. 그리는 마음을 작곡가 선생님한테 부탁드렸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남해에서 올라오신 류인숙 가수의 첫 번째 무대입니다. 엄마, 엄마. 2번 류인숙입니다. 문자 주십시오.

0: 안녕하세요. 리인숙 씨 오늘 이승에 도전합니다. 본인 노래 첫 번째 무대 엄마 엄마. 아, 뭐 노래 부르면서 막 절규하시는 것 같았어. 예. 실제로 어머니는 유인숙 씨.
1: 제가 늦둥이에요 굉장히.
0: 아 맞아 지난번에 그런 네, 얘기 하셨지.
1: 네, 네, 그래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0: 예. 그 노래 부르면서도 엄마 생각을 많이 하셨겠네.
1: 네.
0: 맞아. 저 눈인데가 또 이제 많이 좀 네, 눈물이 좀 번지고 있으시죠.
1: 제 노래를 끝까지 제대로 완창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워낙 긴장해가지고 네. 아 잘해야지.
0: 오늘 훌쩍이고 계시네.
1: 오늘은 그죠? 생각이 나네요.
0: 자, 보재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2: 그만큼 우리 유인숙 가수님이 네. 노래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수는 이 그 노래에 감정 몰입돼서 네. 눈물과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 공감합니다.
0: 네.
2: 근데 지금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 딸로서 어머니의 보고픔과 기다림의
0: 네. 보조 MC 어머니는
2: 아, 보조 MC가 아니라 저거
0: 보조 MC 어머니는 건강하십니까?
2: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면 99세입니다.
0: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예.
2: 죄송할 거 없습니다. 네.
0: 예. 자 그러면 자 보조 MC가 문자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유하숙 가수님께서
0: 여보세요.
2: 가수님.
0: 집중해서 좀 읽어요. 집중해서.
2: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0: 예.
2: 유하숙님께서 유인숙 가수님 응원했습니다. 예쁘고 노래 잘하는 인숙 가수님 오늘 너무 예쁩니다.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가수 신서문 TV님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유인숙 최고요. 신서문 아는 분입니까?
1: 네, 저번 여기 출연 한번 했지 않았습니까?
2: 아, 우리 저는 남산... 지나간 사람 기억 잘 못해요.
0: 신서문 TV가 뭐 유인숙 씨하고 뭐 관계가 있나 봐요?
1: 아, 서로 왜 요새 윈윈 해야 되니까.
0: 네.
1: 서로 왔다
0: 유튜브
1: 방송에
0: TV인가
1: 왔다.
0: 봐요.
1: 네, 네, 방송에서 서로 응원하는.
0: 아, 근데 유인숙 씨가 지금 엄마 부르고 나서 울음을 더 그치지 않고 계시네.
1: 아, 예, 이제 진정하겠습니다. 다음 노래 불러야 되니까.
0: 엄마가 갑자기 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어떤 엄마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기억이 나서 그랬어요?
1: 제 친정 엄마가 한 94세에 돌아가셨는데.
0: 몇 년 전에?
1: 한 10년?
0: 10년 전에?
1: 예, 그랬는데 그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0: 네.
1: 제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0: 아, 노래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1: 네. 이게 부모님이 오래 사시면 오래 사시는 대로 그분들의 아픔이 있을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그게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알겠습니다.
0: 자,
2: 한마디 얘기하면은 부모님은 자식이 후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1: 네, 아, 그런 맞아요.
2: 예, 딱 함축해서 얘기해요.
0: 사소삼경을 떼가지고 그런지 아주 많이 아시네.
2: 아, 제가 연결 네. 많이 하고 평상시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2: 어떤 문자 소개할까요?
0: 예, 오색무지개님.
2: 오색무지개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남상 가수님, 아, 저한테 문자 주셔도 되는데 너무 멋지시고 재밌어요. 정말 짱 잘하시네요.
0: 예, 자, 사람 푸는 거 아니에요?
2: 예?
0: 문자 보내라고 사람 푼 거 아니야 오늘?
2: 사람 풀었냐고?
0: 예.
2: 아 저는 사람 풀고 예. 우리 팬클럽에서 지금 이 100만 분 정도가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이고.
0: 팬클럽 100만 명. 여보세요. 아
2: 뭐 하세요?
0: 자 나연아 씨한테도 아까 문자 왔는데 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2: 나연아 씨한테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0: 그거 내가 읽었잖아. 그 밑에 거.
2: 효빈님께서 네. 문자 주셨는데 나연아 씨. 눈웃음 너무 예뻐요.
3: 아, 어디 자세하게 자,
2: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0: 자, 또 네. 빨리 또 소개해 주세요.
2: 6252님 1라운드 월량가 나연아 씨 응원합니다.
0: 네.
3: 아유 감사합니다.
2: 조진호님 이름이 조씨네요.
0: 네.
2: 나연아님 잘하십니다.
0: 이름이 조씨가 뭐예요?
2: 형이 조씨입니다.
0: 여보세요.
2: 아니 말만 하면 시비를 거세요.
0: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2: 아니 평상시 하는 멘트인데 참 뭘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 잘해봐요. 월급도 안 주는데.
0: 그러면 1라운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2라운드 이제 커버곡 다른 가수들 노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연아 씨 자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3: 또 엄마 찾는데 류인숙 가수님 우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0: 네?
3: 이 노래는 엄마 노래긴 하지만 리듬이 경쾌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0: 네.
3: 울엄마 저기 진성 선배님의 울엄마 부르겠습니다.
0: 진성의 울엄마.
2: 오늘 뭐 장생곡 부르러 나오셨습니까?
0: 무슨 장생곡이요?
4: 돌아가신 분이
0: 장성곡이라고 그래야지. 그 장성곡은 여기 맞지 않는 표현이고. 무슨 장생곡이야.
2: 그러니까 사수삼경 사람이. 국문학과 나온 사람하고 안 나와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0: 자, 아연아 씨 준비해 주시고 요거 안내 멘트 좀 읽어주세요.
2: 신보돌 힘든 싱어에 청취자 여러분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번, 1번 나현아. 2번.
0: 2번 류인숙. 네, 이렇게 적어서 힘든 싱어. 응원 문자.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투표해 주시고요. 나현아 씨 준비되셨죠?
3: 네.
0: 자, 진성의 울엄마 나현아 씨가 합니다. 1번 나연아 응원 문자 주세요.

0: 어가 소리치지 말고 1번 나연아 씨 응원 문자 주세요. 그런 멘트를 해주세요.
1: 1번 나연아입니다. 우리 엄마 문자 주세요. 응원.

0: 초보자 진성의 울엄마 두 번째 라운드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앉으시고요. 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허스키 음색이 아주 매력이에요. 그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예. 그 일부러 네. 이렇게 하시는 거죠?
1: 저는 소리가 제가 네. 들을 때 허스키하고 맑은 소리가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어디 보조 MC는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보조 MC가 아니고 네. 그 스페셜 게스트 네. 마스터 세레머니
0: 네네.
2: 우리 나연아 가수님께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보기에는 부드럽고 네. 좋은데 네. 목소리를 싹 긁으면서
0: 허스키
2: 예, 아니요 그건 허스키하고 달라요. 선생님 네. 공부 좀 하십시오.
0: 네.
2: 우리는 가수기 때문에
0: 뭐예요, 그러면?
2: 목소리를 탁 밑에서 긁어 올라오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0: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불러요?
2: 고급 기술이라고 그거 보고
0: 고급 기술. 네.
2: 이건 아마추어로든지 3년도 할 수 없는 거고
0: 문자
2: 인류 가수만 할 수 있는
0: 보조 MC님 아니,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맹끈끈거리 빨리 문자 소개해 줘요. 시간 없어요. 예. 네.
2: 읽어보세요.
0: 작곡가 김인효님께서 자 두 분 다 응원합니다.
2: 님께서 두 분 다 응원합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이 아마 선생님 제자분 같아요. 노래를 받았다든지 아마 인연이
0: 작곡가 김인효님을 아세요?
3: 제가 그 아까 엄마 네. 김인효 선생님 곡이에요.
0: 아 그렇구나.
2: 방송에 집중하세요.
0: 나연아 씨도 아세요?
1: 네, 저도 곡을 받진 않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십니다.
0: 남희애 씨가 힘든 씨인가 초대 가왕이거든.
1: 네.
0: 남희애 씨 이제 부군대신.
1: 예예, 그 새신랑이시잖아요.
0: 그렇죠.
2: 얼마 자, 전에 그 결혼하셨습니다.
0: 네. 네. 자, 두 번째 문자도 소개해 주시고요.
2: 7564님께서 나연아 씨 음색이 꾀꾸리네요.
1: 근데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인가요? 왜 넘어가세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1: 네.
2: 저 뭐야
1: 제가 모니터를 보고 싶어. 뭐라고 적어놨는지
0: 일려오셔서 보면 돼.
2: 아니,
0: 자 그 다음 또 소개해 주세요.
2: 7260님께서 나연아님 목소리가 매력적이고 따봉입니다.
0: 좋습니다. 예.
1: 또 진짜 꿀인데 왜요?
2: 최춘자님께서 예. 최일구 MC님 옆자리 남산 가수님 두 분 궁적이 딱입니다. 예. 근데 저는

0: 문자 안 보내도 되고 두 분 가수님들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 오히려 제가 문자가 많이 오네요.
1: 아니에요. 가수분들한테 문자 더 많이 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0: 아 죄송합니다. 네.
1: 자 이어서 이제 오늘 2승 도전 과연 성공할 것이냐. 류인숙 씨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2: 네 저는 이미자 선생님의 삼백리 한려수도.
1: 삼백리 한려수도.
2: 제 고향이 아 남해가.
1: 아, 그렇지, 한려수도지. 네, 한려수도.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남해 어디세요? 남해도 넓은데?
2: 제가 생산지는 남해 좀, 완전 생산지는 깡촌이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읍내로 나와서
1: 읍내,
2: 살았습니다.
1: 네.
0: 고급스럽게 말씀하세요. 네. 나를 임태한. 내 역사가 네. 숨쉬는 곳 남해,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2: 아, 네.
0: 생산지가 뭔지.
1: 자기 노래. 차만 타면 오는데 가사 홍보하고 있는 거야 지금.
0: 아니 그게 아니라 잉태.
1: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류인숙 씨의 두 번째 노래. 자 이미자 원곡 삼백리 한려수도 박수. 2번 류인숙입니다. 문자 주십시오.

0: 자, 오늘 2승의 도전하는 류인숙 씨 두 번째 곡으로 이미자 씨의 300리 한려수도 잘 듣고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네.
0: 이 유튜브가 지금 처음에 요거 힘드신 거 시작할 때는 동접자 1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80을 넘어.
1: 와. 저 조회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모니터하느라고.
0: 어. 저희 보다가. 입장에서는 네. 동접자 180명은 큰 숫자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네.
0: 류인숙 씨 원래 남해에서도 별명이 남해 이미자다.
2: 네, 제가 어릴 때 네. 남해 이미자라고 그런 과분한 그런 네. 닉네임을 듣고 살았습니다.
0: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미자 씨 노래를 많이 불렀나 보죠?
2: 네. 네. 이미자 씨 노래를 제가 어릴 때 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시골에 그 콩쿨 대회가 있었잖아요.
0: 콩쿨.
2: 네, 예. 콩쿨 대회.
0: 콩쿨 대회.
2: 네, 어릴 때 제가 거기 나가가지고 뭐 이미자 씨 노래도 부르고 나훈아 씨 노래도 부르고.
3: 콩쿨 대회 나가서 냄비 태웠던 거.
2: 오빠는 기타 치고.
0: 콩쿨 대회 가서 냄비 세트를 받아왔다고요?
3: 저도 나가서 그 저기 저

0: 팔순이 같은 거 타고 있습니다.
1: 오.
2: 아니 진짜 옛날에는 콩콜 대회라 그래서 왜그 동네에서
1: 천막치고.
2: 많이 했잖아요.
1: 그랬죠.
2: 추석날 이럴 때 가면
3: 추석이
2: 저도
3: 많이 했었어요.
2: 추석 때큰 집에 가서
1: 네.
2: 5살 때인데요. 그때 처녀배싸공 불러가지고 삼바꿔 그랬거든요.
1: 5살 때?
2: 네.
1: 야, 어디 저큰 집에 가가지고?
2: 네. 큰 집.
1: 갔더니 마침 콩쿨 대회를 하는 거야?
2: 네네. 그러니까 현아 나가라, 현아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래가지고 뭐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2: 그때 제 기억에는 아마도
1: 주방 세트를.
2: 것
1: 와,
2: 같아요.
1: 그랬구나.
2: 네.
1: 자, 보조 MC.
0: 예.
1: 자, 아유, 사우스 마운틴.
0: 예, 사우스 마운틴.
1: 남의 이미자 이 별명, 동의하십니까?
0: 아, 그렇죠. 이렇게 꺾고 돌리고 흔들고 비그렀다가 아주 예술적이시고요.
1: 네.
0: 목소리 자체가 그 완뽕, 전통 트로트를 진수를 볼 수,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둘도 없는 실력 있는
1: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0: 여보세요?
1: 네.
0: 말하고 자꾸 껴들지 마세요.
2: 굉장히 소리가 고우시다, 그죠?
0: 아, 그렇죠.
2: 네네.
1: 자, 문자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0: 아, 네. 3386님, 2번, 류인숙 씨가 꺾기와 굴리기가 좀 더 돋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7053님, 류인숙 가수님, 감정 최고, 애절하게 최고입니다. 한 표입니다. 그리고 755님, 남산으로 0755나 755나 똑같은 겁니다.
2: 같은 숫자 두 개, 세 개 나오면 남산 가수님 안 돼요.
0: 여보세요?
2: 그렇죠?
0: 남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것도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 0755님, 남산 가왕님 세 번만 더 나오면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2번 유윤승님, 아직은 모자란다는 얘기.
1: 그건 왜 읽어? 그러니까 남산 씨가 예. 좀 더 나와야 된다. 아직은 모자르다 그런 얘기야.
0: 제가 잘하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MBC 뉴스 데스크 진행하지.
1: 자, 이제 두 분 1, 2라운드 다 끝났고요. 도전자 소감부터 어떠셨어요? 오늘 출연해보셨는데.
2: 네, 오늘 여기 허리케인에 처음 나왔잖아요.
1: 네.
2: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게 굉장히 반갑고 오늘을 계기로 인해서
1: 네.
2: 더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더 자주 볼 수 있겠다. 오늘 이길 것 같다.
2: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요. 앞으로도 좋은
1: 나연아,
2: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1: 이게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 야,
0: 우리 나연아 가수님은요. 네. 또 연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뮤지컬도 하시고 다방면에 아주 실력이 있는 아주 예술인입니다. 인물도 고우시지만 노래도 잘하시고.
1: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아, 제가 공부를 해왔죠. 4-4-3개월 뛰는 사람 이걸 모르겠습니다.
1: 배우도 하셨다고요?
2: 네, 제가 한국에서 데뷔하고 난 다음에 외국을 나가게 됐어요. 외국 나가서 살다가 오니까 이제 노래할 그게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알다 보니까 노래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1: 네.
2: 집에서 이제 노느니 그래도 뮤지컬을 위해서 연기에 도전해보자 해서
1: 뮤지컬 배우?
2: 연극 배우를 했었습니다.
1: 아,
2: 네,
1: 그러셨구나.
2: 그러다가 어떻게 또 노래가 저를 또 운명처럼 또 잡아 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름 바꿔서 예,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예,
0: 외국은 어디 뭐 싱가포르나 카자흐스탄
2: 어디 같아요? 저 도쿄에서 살다 왔어요.
1: 아, 도쿄. 네. 외국 어디 그러면서 싱가포르하고 카자흐스탄? 어떻게 나와 그게? 무슨 연관이
0: 아니,
1: 있다고?
0: 그쪽에 인과 있는 것 같아서요.
1: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류인숙 씨는 어떠셨어요 오늘 노래?
3: 네, 저는 정말 첫 번째 나와서는 엄청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야, 한 번 더 해봤다고 조금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1: 네.
3: 우리 또 나연아 씨랑 만나서 이렇게 멋진 선의의 대결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두 분 또 너무 멋진 케미 또 보고 갈 수 있어서
1: 그래요.
3: 너무 좋습니다.
1: 아, 네. 후회 없는 두 분의 대결 저희도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잠시 후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왜? 허리케인 라디오.
1: 실버돌 힘든 싱어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50%, 제작진 50% 합쳐서 우승자를 뽑고요. 자, 우승자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또 본인의 노래가 오늘 끝곡으로 나갈 거고요. 자, 오늘 대결 나현아 대 류인숙, 류인숙 대 나현아. 자,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 어느 분의 손을 들어오셨을까요?

0: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 발표하세요.
1: 특별 게스트 MC 남산이 소개하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결인 만큼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 좀 긴장감 있게 차이로, 긴장감 있게
1: 간소한 차이로 네. 정말로
2: 간소한? 근소한
1: 근소한이나 간소한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2: 긴장감 있게 해요. 좀 긴장감 있게.
1: 1번은 나연하고 2번은 유인숙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1승 도전, 2승 도전인데 오늘의 우승! 엄마 엄마 한류수를 불러주신 가수 유인숙!
0: 감사합니다.
2: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고요.
3: 네. 아, 지난주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자, 나연아 씨도 아깝게 우승 놓으셨는데 다음에 저희가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3: 이렇게
0: 꼭 좀 나와 주시고요. 자, 오늘 자, 끝곡은 오늘 챔피언 된 류인숙의 엄마 엄마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아 씨, 류인숙 씨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조 MC 사우스 마운틴 남산 씨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하세요.
1: 특별 게스트 마스터 세레머니 남산.
0: 자,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1: 남산이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

0: 편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성남요금소에서 판교 쪽으로 밀려 있는데요. 성남요금소 부근에 있었던 사고 조금 전에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말고도 시흥에서 송내 쪽이나 반대방향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도 정체, 또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도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 쪽으로도 정체인데요. 남동 부근 3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이후로 안현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서 현재 1차로와 2차로 2개 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제천 방향 역시 서평택 분기점에서 청북 나들목 쪽으로 쭉 밀려 있는데 청북 부근 3차로에서 역시 사고가 났기 때문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 아래 2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이후로 한강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개인의 취향이 개인의 취향에게. 퍼스널 필름 시작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혜찬입니다.
1: 시아입니다.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요즘 들어 영화관 아르바이트 분들이 간만에 진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일단 호프가 시작을 했고 네, 생각보다
1: 그 전에 왕선함이 있기는 했었죠.
2: 했었죠.
1: 그래서 그게 끝날 무렵에 이제 네. 호프가 나왔었고
2: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숨 고를 틈도 없이 그 다음 주에 바로 오디세이가 개봉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이제 극장에 네.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로 이렇게 가득 찬 좀 기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 그렇죠. 오디세이 아이맥스 예매를 혹시 하셨나요? 시아님은?
1: 네. 저는 사실 개봉 전에 이제 그 개봉 개봉 예매가 풀린 날에 이제 그 시간 즈음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개봉 날 보통 수요일에 개봉을 하잖아요. 네. 개봉 날은 제가 이렇게 범접할 수가 없었어요. 근처에 갈 수가 없어서 변두리 자리는 보이는데 아니 어떻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같은 예매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이러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매가 치열했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 오전 티켓으로 이제 예매를 해서 10시에 봤거든요.
2: 네.
1: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무엇보다 이게 스포를 좀 당하고 싶지 않았고 스포라는 게

0: 사실 이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 너무 잘 알려졌죠.
0: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그들이 말하는 이 놀란 영화에 대해 나도 참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리고 이왕이면 IMAX로 찍힌 뭐 같은 화면비 의도한 화면비는 아니겠지만 IMAX로 찍힌 영화다 보니까 IMAX로 좀 즐기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오디세이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놀란 감독이 또 워낙 아날로그적인 분이고 하니 모든 장면을 IMAX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디세이를 촬영한 원본 그대로의 비율을 볼수 있는 극장은 전 세계에 41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0: 그렇죠.
1: 그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곳, IMAX로 유명한 곳, 그곳만이 유일하게 그나마 원본과 비슷한 규모의 화질로 볼수 있다고 하여 그곳의 예매가 특히 어렵다고 들었고요. 전 사실 개봉 주 금요일에 일반관에서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 다음 주 IMAX가 풀렸다.
0: 맞아.
1: 그래서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멀티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대기창을 처음 본 거예요. 5분 동안 기다렸거든요.
0: 아, 대기 명수는 나오나요?
1: 대기 명수도 한 몇백 명으로
0: 몇백
1: 나오고.
0: 명이면 준수하지.
1: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예매가 열리자마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MAX를 이미 다음 주로 예매해 놓은 상황이고요. 오디세이가 과연 몇 차에 걸쳐서 볼 만한 영화인지, 저희가 또 독립 영화인들만의 밈이 있지 않습니까?
0: 어떤 거죠?
1: 찬 씨는 복도 만취해서 그 강만근 배우가
0: 놀란?
1: 연기한 놀란 영화요? 옷을 야스지르고 영화가 아닌 놀란 영화 말씀이신가요? 그 밈이 있기 때문에 놀란 감독님은 항상 저희에게 시험대에 있습니다. 증명해라. 좋은 영화 만드는 감독인 걸 증명해라. 라고 하는 또 시험대에 농담처럼 올라와 있는 분인데요. 항상 증명하시는 분이죠.
0: 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게
1: 네.
0: 만든다.
1: 항상 쇼앤프루브를 대규모 자본으로 성공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혼잣말로, 야, 이번에 또 오스카 몇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될까?
0: 저도 아따 잘 만든다.
1: 네. 아, 오케이. 음향상, 오케이. 음악상, 오케이. 촬영상, 이렇게 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오늘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뭐 독립영화를 보는 재미도 당연히 있겠죠. 그 넓은 극장에서 간혹 저랑 다른 사람 한 명만 있을 때에 느끼는 유대감도 있지만 뭔가 이런 오디세이 같은 큰 영화는 그 IMAX도 그렇고 극장 안이 꽉 차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영화를 기다린다는 흥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님 오디세이 보기 전에 뭐 당연히 놀란 감독님이랑 그리고 영화도 영화인지라 기대를 하셨겠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떠셨는지 옆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어졌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0: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 네.
0: 저는 놀란 감독님 영화를 보기 전에
1: 네.
0: 약간 팔짝 묻은 것 같아요.
1: 아, 저도 약간 그런데
0: 약간
1: 어떤
0: 진짜 아
1: 의미에서
0: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약간
1: 보호하기
0: 아주
1: 위해서
0: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나온답니다.
1: 네.
0: 약간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1: 네.
0: 약간 늘 그랬어요. 왜냐면은 너무 좀 거대한 세계관을 늘 갖고 오신다는 제가 감당하기엔 거대한 세계관을 갖고 오시고
1: 네.
0: 그리고 너무 화려한 캐스팅 배우진이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네.
0: 톰 홀랜드? 그래서 저는 사실 캐스팅 논란이라고 하기에 전
1: 네.
0: 당연히 톰 홀랜드 캐스팅 논란인 줄 알았어요.
1: 놀랍게도 이 세상은 그렇게
0: 나만 혼자,
1: 꼬락꼬락하지 않아요.
0: 저 그래서 나중에, 저는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고 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1: 네.
0: 압니다. 다른 거 아니고, 톰 홀랜드 논란인 줄 알고, 팔짱 끼면서
1: 네.
0: 어디 잘하나 보자,
1: 잘하나 보자.
0: 이러면서 봤는데,
1: 네.
0: 너무 어울리더라고요. 저그 약간 미숙하면서도
1: 네.
0: 유약하고,
1: 네.
0: 좀, 뭔가 아버지 단단한 오디세우스라는 좀 신격화된 그런 존재에 비해는 되게
1: 네.
0: 빈약해 보이는 외모와 그런 그가 보여준 그런 연기력이
1: 네.
0: 찰떡인
1: 잘
0: 거예요.
1: 어울리죠.
0: 네, 그래서
1: 네.
0: 나중에는 그 팔짱을 풀고 약간 물개 박수를 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논란인 줄 알았지 나는.
1: 이제 또 다른

0: 논란에 팔짱 끼게 되죠. 이게 논란이라고 하면서.
1: 네. 그랬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캐스트 논란은 그 논란이 아니었던 걸로.
0: 네. 영화는 전체적으로.

0: 이렇게 자기 전에 엄마가 읽어준 동화책 속에 제가 주인공으로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1: 네.
0: 체험을 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1: 저는 일반관에서 봤기 때문에 일반관에서 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와 음향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좋은 상영관에서 보면 더 좋았겠지만 일반관에서 봐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디세이와 크리스토퍼 놀란 관련해서 저도 팔짱을 매번 껴요. 야, 또 놀란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규모의 영화와 어떤 규모의 서사인데 이걸 보면 사람들은 전부 넙죽 엎드리고 영화의 신으로 숭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나까지 숭배하면 안될것 같은데 나라도 우선 그에 충신한 하인으로서 못 만들었다면 못 만들었다고 말하는 정직한 하인이 되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아이고.
0: 아이고, 선생님,
1: 아이고,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오셨습니까?
0: 동시대를 살고 있으니 영광으로
1: 감사합니다.
0: 생각합니다.
1: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선 그 규모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배우들을 한꺼번에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통솔하는 사람들 중에는 배우뿐만이 아니라 음악 감독, 촬영 감독 등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제 생각에 오디세이가 좋은 점은 그런 규모로 밀어붙인 만큼 뭐랄까요?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되게 큰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비록 신화처럼 넓은 규모로 해서 큰게 아니라 개인의 고민을 누구보다 깊게 다루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결국 영화를 보고 나면 오펜하이머처럼 유명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오디세이처럼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영화로 만들어야 돼? 라는 질문에 항상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단한 기술과 배우를 모아서 보는 것만으로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끝에는 항상 강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0: 맞아요.
1: 점점 놀란 감독의 영화가 낼 때마다 세계 문화 고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이 영화가 아무리 깊은 이야기를 다루거나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다들 이 주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모두가 이 영화를 좋아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걸 대체로 만족시켜 주시는 느낌이라서 이 영화 이전에도 그렇지만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감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빠르게 캐스팅 논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과연 누가 논란이었는지. 논란의 중심에는 헬레네와 클리타임 네스트라 쌍둥이 자매를 연기한 루피탄 용호가 흑인이라서 논란이 되었고요. 또 신혼을 연기한 엘리엇 페이지 역시 트랜스젠더 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0: 뭐가 논란인 거죠, 여기서?
1: 말하고 나니까 점점 민망해지네요. 이게
0: 네.
1: 정치적 올바름 이슈와 관련해서 애초에 근데 오디세이에는 그리스인이 안 나오고 배우들이 영어로 샬라샬라 하고 있는 영화인데 여기서 더 얼마나 그걸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두 인물 모두 오디세이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누구보다 대체할 수 없는 연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면 빠르게 짚고 그냥 더 가타부타 이야기 얹을 거 없이 바로 영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저는 근데 이게 이런 논란이 오히려 나올 거를 몰랐던 게 아닐
1: 그쵸.
0: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냥
1: 네네.
0: 니네 그 논란 다시 불러와봐라 하고 이 캐스팅은 사실 중립적인 캐스팅이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문제에 좀 화두를 던지려는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0: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고
1: 그렇기도 하죠. 네.
0: 그렇게 내밀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기력이나 사실 그런 걸 인지하고 보게 되지도 않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런
1: 맞아요.
0: 연기력으로 되게 승부, 난 자신 있다는 어떤 승부같이 느껴져가지고,
1: 네.
0: 네, 좀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톰 홀랜드 논란이 더 좀 적합하지 않았나.
1: 아, 이게
0: 아, 전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 좀 너무 어리니까.
0: 네. 약간, 뭐,

0: 저 캐릭터 이랬는데 너무 찰떡이다.
1: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0: 대본 말입니다.
1: 봤지만 톰 홀랜드 얼굴도 그래도 완전 아역 배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0: 그렇죠.
1: 얼굴에 버석버석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흔적이 톰 홀랜드의 얼굴에 살짝 묻어 있습니다. 물론 맷 데이먼이나 그 NSOA에 묻어 있는 세월의 흔적에는 비할 바가 없지만
0: 당연하죠, 아들인데.
1: 그럼요.
0: 같이 묻어 있으면 그건 아주 큰
1: 네.
0: 문제입니다.
1: 그 정도의 미스캐스팅은 아니다. 여기에 미스캐스팅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0: 전 캐스팅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그럼 오디세이의 여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거칠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돌아오는 여정 중에 특히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으실까요?
0: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0: 아까 그 관람 후에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냐고 물었는데 사실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1: 네.
0: 아주 우연인데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저랑 합의하지도 않고 예매를 했는데 저랑 앞뒤 자리여가지고
1: 아이맥스네요.
0: 네, 저랑 같은 시간 앞뒤 자리여가지고
1: 네.
0: 그래서 너도? 이러면서 이제 옆자리로 바꿔서 같이 옆에서 보게 되었는데
1: 네.
0: 그 친구와 첫, 이제 이 감상, 이 영화 관람 후의 첫 마디는, 야, 이거 CG지? 이거 CG 아니야?
1: 네.
0: 야, 바닷가 장면 CG지? 아니라고? 야, 저 크리처 장면 CG지? 아니야? 이제 이런 좀
1: 네.
0: 약간 되게 일차원적이지만 아주 투명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
1: 조금 언짢으면, 야, 트로이봉마 저거 진짜 사람들이 끌었다고? 저만큼 많이 끌었다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0: 네.
1: 네.
0: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거 어떻게 찍은 거야? 그큰 카메라를 메고 어떻게 찍은 거야? 라는 이런 궁금증을 우선 서로에게 던졌던 것 같고, 정말로 모든 그 하나하나의 여정이 다 재밌었어요, 저는.
1: 네.
0: 그 전날 되게 피곤한 상태로 가가지고, 온갖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를 가방에 바리바리 싸서 갔는데, 그게 있었다는 것조차 까먹을 만큼 너무 그긴 러닝타임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냈어요. 바다 위에서의 모든 신이 굉장했고,
1: 네.
0: 저는 그 동굴 안에 있는 외눈박이 크리처인 키클롭스를
1: 네.
0: 만났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1: 네.
0: 뭔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여정이 재밌었고, 무엇보다 그게 CG, 100% CGI가 아니었다는
1: 그니까요.
0: 사실이
1: 네.
0: 저를 아주 놀랍게 했습니다.
1: 그걸 CG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0: 막 이렇게 무슨 목각 인형처럼 되어
1: 네.
0: 있는 것을 추후에 조금 다듬는 과정에서 CGI가 활용됐고, 실제 움직임은 CG가 아닌 것으로.
1: 저는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히르케가 사람들을 돼지로 만드는 장면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에서는 막대기로 콩콩콩 하면 돼지로 뿅뿅뿅 번했었는데 이게 장면으로 보니까
0: 그리고
1: 사람을 뭐 빚던데요, 돼지로?
0: 그
1: 네.
0: 돼지도 만화에서 보면은 그냥 돼지구나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1: 그쵸.
0: 서늘하고
1: 네.
0: 소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1: 저는 어느 정도 오디세이는 공포 영화 같기도 했습니다. 몇몇 장면들은 사운드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이
0: 사실 그 귀향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되게 공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1: 그쵸.
0: 보는
1: 네.
0: 사람으로 하여금도 되게 그 어떤 여정을 함께 하면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1: 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가 선장이지만 선장을 못 믿는 선원들의 어떤 갈등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재밌는 것 같고 또 이제 예언을 듣기 위해서 그 어떤 저승과 비슷한 공간으로 가는 장면도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신혼이 다시 등장을 하죠. 신혼이 죽은 이유는 트로이 목마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방치되었을 때그 신혼이 밖에 있는 트로이 군인들을 속이기 위해 신혼이 유일하게 나와 있다가 트로이 목마를 제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아테네에게 바치는 제물의 차원에서 트로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하지만 신혼은 희생이 되죠, 그 과정에서.
0: 신혼이 그 안에 그들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1: 맞죠,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속였다고 이제
1: 네.
0: 보는 거죠.
1: 그렇죠. 말하자면 신혼까지 속인 거죠, 트로이
0: 맞아요.
1: 군인들과. 그 신혼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0: 그러면 원혼들이 살고 있는 공간 같은 섬에 가서 신원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디세우스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자기를 속였냐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아티니오스, 로버트 패틴슨 연기한 아티니오스에 대한 복수를 해달라고 말하죠. 그 장면들도 저는 인상 깊었고.
1: 로버트 패틴슨 너무
0: 아,
1: 재밌지
0: 그쵸.
1: 않습니까?
0: 아니, 실제로
1: 망나니 역할.
0: 외국에서 오디세이가 먼저 개봉을 했고, 생각보다 윤리가 없는지 영화 속 장면이 많이 떠돌고 다니던데요. 특히, 로버트 패틴슨이 마지막에, 야, 저 거지한테 뭐좀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Somebody get this beggar. 이 대사가 되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 장면이. 그 말투와 대사 전달력 때문에 되게 오디세이의 영화에서 밈이 된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로버트 패틴슨, 아, 진짜 보고 싶어요. 진짜
1: 다채롭습니다.
0: 만나보고 싶어요. 그가 등장하는 모든 영화들이. 네.
1: 연기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배우가
0: 맞아요.
1: 아닐까 합니다.
0: 네. 이 안티노스가 어디에 등장하는가를 이야기하면 아마 영화 속 다른 이야기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오디세이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집 안에서는 톰 홀랜드가 연기한 텔레마코스, 오디세우스의 아들과 에네서웨이가 연기한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있습니다. 페넬로페의 남편이 지금 빈자리가 돼 있고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1: 맞아요.
0: 그래서 페넬로페의 남편이 되기 위한 구원자들이 기록상으로는 102명이 그 집안에서 득실득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또 제우스의 법 때문에 이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페넬로페는 낮에는 수위를 짜지만 밤에는 몰래 그 수위를 풀면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반복하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영화는 굳이 두 갈래로 나누자면 이제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는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페의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안티나우스가 같이 껴있고 그래서 그리고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다 못해 스파르타로 찾아가서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여정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너무 웃기게도 스파이더맨에서도 함께 연기를 했던 그, 존 번탈이 여기서 또 메넬라우스를 연기하고요. 그 과정에서 텔레마코스가 헬렌에도 만나게 되죠. 그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는 여정까지 어떤 가운데 지점을 향해서 양쪽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하나가 돼요.
0: 그렇죠.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가 되죠.
1: 네.
0: 그러면 그 오디세이의 여정 말고 그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페의 어떤 기다리는 과정들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1: 저는 텔레마코스가 사실 기다렸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제 당연히 기다림의 시간은 있었겠죠. 어머니가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려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을 가질 정도의 어떤 유대가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너무너무
0: 네.
1: 어릴 때. 보고는 갔나?
0: 보고는 갔죠. 거의 한두 살때 갔죠. 네.
1: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리숙하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지만 자신이 왕이 돼야 한다는 그런 좀 섣부른 욕망이 더 앞서 보이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오히려 이 캐스팅이 더 찰떡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겪은 그의 여정은 또 너무 재밌었는데 우선 저는 페넬로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페넬로페가, 어찌 보면은 되게 수동적인 그냥 기다림에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배를 짰다 풀었다 하는 굉장히 반복적인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가림막 하나 너머에는 정말 무슨 짐승 같은 남정네들만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아니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면모들이 보이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오디세우스와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땐 정말로 무슨 정말 짐승이란 말이 어울릴
0: 그렇죠.
1: 정도로
0: 네.
1: 굉장히 이 자의식이 강하고 좀 욕심 많고 욕망에 쩌든 그런 모습들이더라고요. 그런 상대들을 모아놓고 이 왕좌를 10년이나 지켰다는 건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왕좌, 이 가문을 지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고상한 방식으로 집안은 거덜날지언정
0: 네.
1: 제우스의 법에 따라 지켰다는 게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마 텔레마코스와 언쟁을 하는
0: 맞아요.
1: 과정에서
0: 마지막, 네.
1: 이 왕좌를 지킨 건 나야.
0: 맞아요.
1: 네.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데
0: 네.
1: 저는 페넬로페가 그 자리에서 큰 어떤 동적인 움직임이 없었을 뿐인지 굉장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네. 생각을 해요.
0: 버틴 거에 가깝고 지킨 거에 가깝고 지키는 건 사실 엄청 능동적인 행위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물론 안무는 열어줘서 내 눈앞에서 지금 파티를 열고 있지만 자기가 술을 짜고 있는 그 문은 끝내 웬만하면 열어주진 않잖아요. 그
1: 네.
0: 공간을 지키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못했을 것 같고 그 의지가 그 톰 홀랜드가 연기한 텔레마코스랑 이제 부딪힐 때 꼬집는 듯이 말하는 장면이 또 이 영화의 백미죠.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여기서는 굉장히 그 비중과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까지 생각해보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거린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페넬로페가 알았을 것 같아요. 오디세우스인지. 하지만 오디세우스인지 알아차리는 순간에 초래되는 혼란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걸 끝까지 자신도 대놓고 오디세우스 오셨군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실 얼마나 큰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영화도 그거를 페넬로페가 알아차렸다라는 거를 뭐 눈을 클로즈업하면 대충 눈치챈 것 같은데 이렇게 관객들도 아는데 그런 장면도 없잖아요.
1: 그 경기를 다시 한다? 그
0: 네,
1: 경기라고
0: 네.
1: 하나요?
0: 그 시험 때
1: 시험
0: 되게 하는 거죠.
1: 그쵸?
0: 네.
1: 그걸 다시 연다라는 거에서는 좀 짐작을 할 수 있었는데
0: 그렇죠. 맞아요. 네. 말하자면 오디세우스만 할
1: 수 있는
0: 장기자랑인 거죠? 장기자랑 아닌가요? 결국에는 나 활 할 수 있고 12개의 도끼 사이에 이런 구멍 관통하는 구멍을 뚫을 수 있다.
1: 그 구멍 사이로?
0: 네.
1: 우선 활 시위를 당길 수 있고
0: 네. 그것부터 아무도 못하죠.
1: 네. 거기서부터 아무도 통과하지 못했다.
0: 네.
1: 아, 저는 미야고스 얼굴을 만나서 되게 반가웠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잘 어울리던데요.
1: 너무 잘 어울리고, 심지어 그 남정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니어조차 자신의 편이 네. 아닐 때 살아남는 이 페넬로페란 여인.
0: 그니까요. 그리고 그, 이 시니어 멜란토를 연기한 미야고스도 얼굴이 되게 중의적이에요. 이 사람의 속뜻을 알 수 없는 얼굴이
1: 그러니까요.
0: 있기 때문에. 또 호러 퀸이지 않습니까?
1: 호러 퀸이죠.
0: 네. 그런 부분도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와 그 페넬로페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려고 했는가 하면 이제 오디세우스가 거린의 모습으로 이제 그 102명의 구원자들이 여전히 파티를 벌이고 있고 자신도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내가 먼저 제우스의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아티노스를 그 신원이 남긴 유물로 자극을 해서 이 사람이 먼저 그 규칙을 깨게 만들죠. 그런 것도 하나의 지략이고 또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보면 시험 때 들기 직전에 그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가 키우던 강아지가 오디세우스가 쓰다듬으니까 이제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한 것 마냥 이제 숨을 거두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디세우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강아지에게 인사를 한 거고요. 개에게 인사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구원자들을 이제 물리치는 과정이 존윅 같다고 말하는 유머도 봤습니다.
1: 그거 아니에요? 본 시리즈 아니에요?
0: 그렇죠. 본 시리즈
1: 같은?
0: 맷 데이먼이 이제 존윅 같이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액션 영화가 만난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런 농담도 해봅니다.
1: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맷 데이먼은 정말 많은 역할을 맡아왔어요.
0: 네, 네.
1: 그 본 시리즈 같은 액션물도 하고 리플리 같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묘한
0: 네.
1: 심리를 가진 역할도 하고
0: 영리하지만 속은 아픈 역할도 많이 했죠.
1: 감정을 되게 잘 네. 다룰 수 있는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미스 캐스팅 논란 중에 맷 데이먼도 있는데 전 동의를 못하겠어요.

0: 논란 아니에요? 그렇게 논란 감독님 논란.
1: 아, 뭔가 이맷 데이먼이 너무 평범한 얼굴인가 난잘 모르겠네. 아무튼
0: 저는
1: 어울린다
0: 사실
1: 생각합니다.
0: 맷 데이먼 배우를 그렇게 막 마음에 들 정도의 작품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너무 좋은 작품을 많아요. 사실
1: 네.
0: 진짜로 모든 작품을 다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다 하고 저한테 확 뭔가 필이 오는 그런 작품이 없었는데
1: 네.
0: 저는 이번 작품에서의 그의 모습이 너무 편안했어요.
1: 네.
0: 지금 이제 머리도 희끗희끗한 그런 중년의 모습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 네.
0: 그 어떤 작품보다 되게 안정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너무 잘 어울렸어요.
1: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배우의 경력이 정말 긴데
0: 길고 화려하죠.
1: 생각해보면 뭔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동주연을 했을 때는 상대방을 더 돋보이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포드 대 페라리도 사실 그 크리스찬 베일과 공동 주연이지만 이 공동 주연인 크리스찬 베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테스토스테론에 뽐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한 역할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배우 맷 데이먼도 저는 미스 캐스팅이 절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괜히 한번
0: 그래서 누가 아닌
1: 얹어봤습니다.
0: 거예요, 미스
1: 모르겠어요. 그냥 그들이
0: 캐스팅이.
1: 미스일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놀란 감독의 영화는 모두를 위한 영화니까요. 너도 보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영화죠. 그런 대서사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말하지 못한 여정과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샬레즈 테론이 연기한 칼리소인데요.
0: 사랑.
1: 냅다 사랑. 저는 이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실제 대서사시 속의 오디세우스는 생각보다 되게 장난스럽고 이 영화도 되게 그 이야기도 되게 뭐랄까요. 독특하고 통통 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놀란 감독이 이 이야기를 각색을 하면서 영웅담으로만 남게 됐다? 생각보다 그런 독특하고 튀고 어떻게 보면 물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지워졌다.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약간 좀 거룩해진 것 같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0: 저는 근데 오히려 중간중간에, 약간, 그쵸. 만약 그걸 대놓고 어떤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이나
1: 좀
0: 타락성?
1: 날고기고 네.
0: 타락성들을
1: 영웅으로
0: 대놓고, 물론 대놓고
1: 네.
0: 보여주진 않았지만, 좀 답답하고 짜증났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적 결함 아닌가요?
1: 그렇죠.
0: 아니, 사실은 그런 예언을 듣잖아요. 죽은
1: 네.
0: 자들의 어떤 예언을 들으면서 너만 살아남을 것이다 했을 때,
1: 네.
0: 본인만 살아남을 거니까라는 생각에 그들, 이제 선원들을 다 이끌려고 하는 어떤 좀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긴
1: 그런
0: 하지만,
1: 답답함.
0: 아니, 보이긴 하지만,
1: 네.
0: 정보격차가 생겨요.
1: 맞아요.
0: 넌 나만 살아 이제 이렇게
1: 네.
0: 말하지 않아요. 그걸 품고 이제 그 와중에도 품으려는 노력은 하죠.
1: 네.
0: 근데 결국은 이 영화가 좋은 이유는 좀 성찰로 끝나잖아요.
1: 네.
0: 왜냐면 그 귀향에서 오 돌아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 돌아와서 이제 이걸 그 다음 세대에 넘기고 자신은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반출을 하고 반성을
1: 네,
0: 하고
1: 맞아요.
0: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좀 기도하고 애도하며 살려고
1: 네.
0: 하는 모습에서 일말의 어떤 일말의 좀 숨구멍을 이제 제가 제 숨구멍입니다. 다른 사람
1: 네.
0: 숨구멍 아니고 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냥 정말로 히어로 무비가 아니었을까.
1: 그것도 그렇고, 결국 이 영화가 관심을 가진 거는, 뭐, 당연한 극한 사람의 입장이겠지만, 그 오디세이 원전을 그대로 담을까가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지금
0: 저도
1: 오디세이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런 약간 성적인 묘사라던가, 이 오디세우스의 장난기는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왜 이게 되게 좀 홀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 네.
0: 사실은 저는 그 샤를리즈 체론을 만났을 때부터 이거 봐라 이제 약간 이런 좀 마인드였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당연히 자신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잊으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바다의 여신 칼립소에게, 그걸 잊기 위한 조력을 받기도 하지만,
1: 네.
0: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0: 안 보여주고 숨겼다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주되 좀 상상력에 맡긴 것 같아요. 이
1: 네.
0: 오디세우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입체적인 면모를.
1: 네.
0: 그 여지는 줬다고 생각을 해요.
1: 뭐 원전만큼 아니지만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외눈박이 키클로스 동굴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뭐 원전에서는 난 사실 오디세우스야라고 대놓고 이름을 말하는 게 되게 큰 결함처럼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동굴에 나와서 괜히 화살 한번 더 쐈다가
0: 그니까요.
1: 화를 사고 또 사이렌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0: 자기 밥줄로 꽁꽁 못
1: 네, 자기
0: 채워놓고, 너넨 듣지
1: 묶어달라고.
0: 마, 나는 들을
1: 네,
0: 거야.
1: 나만 들을 거야. 나는 왜냐면 궁금하거든. 이런 대목이 사실 만약 인간적인 어떤 순교자처럼만 오디세우스가 다뤄지지 않는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의 가장 큰 결함은 마지막에 이제 페넬로페에게 자기 고백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나는 트로이 목마를 계략을 세워서 이제 트로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것 자체로 나는 제우스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오디세우스 자신의 나약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서 오디세우스를 영웅처럼 치켜 세우는 영화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젠데야가 연기한 아테나가 사실 누구의 얼굴이었는지가 마지막에 드러나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0: 그 부분
1: 네,
0: 굉장히
1: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영화죠.
0: 재밌었어요. 저는 요즘 이제 근래 보는 영화들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차이민연 감독의 애정만세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우선 오디세이는 그 오디세이아라는 대서사시를 정말 세상에서 어쩌면 제일 오래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가져온 각색해서 가져온 것이고, 애정만세는 한 94년도 작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랜 이야기들이 이번에 이제 개봉을 하고 재개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영화가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글쎄요. 오디세이가 품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같이 얘기해 볼수 있는 좀 꼭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 네.
0: 정말로, 이거는 이 영화를 붙잡고 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꼭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그, 구절이 제우스의 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놀란 감독이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이 영화 전체 이게,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악용되기도 하잖아요. 제우스의 법이라는 게. 그러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만 해도 되게 양극화되고, 뭔가 다양성은 갈수록 좀더 인정하고, 그 차이를 다양성으로 좀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라는 희망이 생기기도 하다가도, 그만큼 차별도 그 다양성의 개수만큼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좀 과도기에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뭔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랬을 때좀 상대방이 되게 어떤 모습이든 좀 존중하고 환대하라는 그런 메시지일까? 뭐 이제 이렇게 혼자 해석을 한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필름으로 찍힌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혔다는 게이 시대에 이 진짜 손가락으로 까딱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이렇게 찍었다는 게그 영화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아, 이제 문명 한 시대의 문명이 끝났어. 뭐 이런 식의 대사가
1: 그쵸.
0: 직접적으로 아마 페넬로페와의 대화에서 그랬을 텐데 그걸 보면서도 그 문명이 끝났어라는 그 대사를 찍는 이 아날로그 카메라를 보면서 약간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인류가 맞이한 되게 제일 편리한 시대가 됐고, 제일 편한 시대가 됐고, 제일 발전한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혹은 시대와 문명을 끝내고 싶지 않은 그걸 붙잡는 노력 같은 거예요. 이 영화의 형식 자체가.
1: 그쵸, 네네.
0: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은 꼭지들이 있었는데, 오디세이가 단순한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구전시킨 데서 멈추지 않고 좀 지금의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1: 네.
0: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맞아요. 오디세이 얘기는 사실 음악과 촬영 같은 기술만 이야기하기에도 한 시간은 모자라는 생각이
0: 음악
1: 들고요.
0: 진짜 좋았어요.
1: 너무 좋죠. 아, 진짜.
0: 모든 사운드.
1: 로드비히 괴렌슨 음악 감독님.
0: 아, 네. 네. 시너스 음악 감독님이시잖아요.
1: 오펜하이머도 하셨고요.
0: 네.
1: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시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 영화는 환대에 관한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대를 얘기하는 게 저는 놀란 감독이 어쨌거나 약간 놀림 받듯이 유일하게 아날로그를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 왜 남들은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신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가 또 오디세이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저는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결국 오디세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디세우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페넬로페와 그 끝에서 나오지만 오디세우스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를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이유든 자기는 집으로 제대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게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0: 맞아요.
1: 네, 결국 놀란 감독은 인셉션도 그렇고 메멘토도 그렇고 항상 그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시간 순으로 배열되는 게 아닌 그 다른 구조로 시간을 되게 잘 다루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설이고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망설이든 기다리든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망설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다가가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이유로 행동을 지연하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놀란 감독님은 좀 시간을 늦추고 싶진 않았을까? 그 전쟁을 전쟁이든 뭐든 너무 빨리 결론이 나고 그 사실 환대라는 개념도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빠르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의 속도를 좀 늦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냥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좀 쉽게 어딘가를 떠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네.
0: 뭐 외국에서 산다든가 뭐 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게 되게 편한 시대인데 그에 반해 되게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1: 네, 네.
0: 그런 좀 뭔가 그런 정착의 개념은 점점 좀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돌아갈 곳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1: 네,
0: 우선은
1: 네.
0: 좀 다양한 이유로 좀 터전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 시대고
1: 네.
0: 그다음에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돌아갈 곳이라는 게 정말 물리적인 집이라면 이걸 사실 이걸 갖긴 너무너무 힘든
1: 그쵸.
0: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좀 좀 세계적인 추세 아닐까 이렇게 네. 좀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갖기 힘들어서 좀 물리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좀 마음을 둘 수 있는 심리적인 좀 정착지나 고향이 되게 없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런 좀 영웅담 서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되게 돌아갈 곳을 되게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저와 좀 건드렸어요.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1: 생각해보니까 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감각은 뭐 비록 뭐 결국 저희가 집을 갖지 못한 이유는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0: 아주 그렇죠.
1: 자본주의도 그렇고 아니면 그 국제 정세로 인하여 집을 잃은 사람도 사실 너무 많으니까.
0: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네. 막 되게 기후위기 때문에 집을 잃기도 하고 국제 정세, 전쟁, 집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물리적으로. 네.
1: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감각과 오디세이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결국 돌아갈 곳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공간은 누구에게 결국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 있어야 뭐 망설이든 기다리든 그런 방향이 설정되는 거니까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오디세이가 또 좋았던 점은 이제 트로이 목마와 그러니까 저는 영화 시작할 때 인상적인 문구가 어떤 마법이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렇게

0: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악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 시작을 그 극중 OST를 연기, OST를 노래한 트래비스 스캇 가수가 이제 승전가 같이 약간 무용담처럼
1: 맞아.
0: 얘기를 하잖아요.
1: A
0: 땅을
1: face 뭐 이러죠.
0: 치면서, 네. 근데 마지막에 와서는 왜 사람들은 승전가만 기억할까요? 이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트로이 목마로 상징되는 전리품과 승전가로 이제 정리되지 않는 진짜 그 전쟁으로 인한 뭐 죽음과 슬픔과 그 비롯한 모든 감정들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영화 같고 비슷한 느낌으로 집의 중요성을 말하는 영화 같기도 하네요. 결국 그런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말 그대로 뭐 제우스의 법처럼 환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트로이 목마가 그리고 어쨌거나 속임수를 통해 그 상대방의 집을 허무는 것도 약간 상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영화는 마지막으로 그 트로이 목마를 비춰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네.
0: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 근본에 대한 서사부터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이제 오디세이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런 놀란 감독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참, 또 약간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 팔짱낌에서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을 하게
1: 또
0: 되지만
1: 뭔데? 약간 이런.
0: 뭔데 또 오디세이? 왜 건드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1: 아, 진짜 좋았어요.
0: 사실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죠. 그럼 저희 지금까지 오디세이 영화 이야기 해봤고요. 놀란 감독이 국내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에 이제 어떤 것에서 영화의 소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그 놀란 감독님이 이제 세상에는 아직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을 내가 영화로 채워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오디세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영화로 다뤄질 법하지만 아직 영화로 다뤄지지 않은 것들을 소재로 이렇게 큰 규모에 그리고 흥행도 사실 너무 잘 되고 있죠. 그게 놀란 감독의 이름값도 있겠지만 그가 다 선택하는 소재의 시의성도 저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저희가 혼자서 사담으로 놀란 감독이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들지 예측을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1: 제 깜냥으로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0: 네, 그래서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영화를 가져올지가 진심으로 궁금해져요. 저는 약간 거룩하게 말하자면 놀란 감독님이 약간 선각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 다음 영화를 기다리기 전에 오디세이 2차부터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1: 놀란 감독님 영화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
0: 저요? 아, 진짜 꺼드럭 같은데 메멘토?
1: 꺼드럭 잘
0: 네,
1: 들었고요.
0: 약간 초기작 말하면 꺼드럭이죠. 사실 저는 다크나이트도 제일 좋아합니다.
1: 저 다크나이트 진짜 좋아요. 전
0: 네.
1: 다크나이트랑 덩케르크랑
0: 네.
1: 오디세이.
0: 전 다크나이트를 보고 영화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전좀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1: 아니, 메멘토 왜 언급한 거예요?
0: 아, 꺼드럭 되려고. 데뷔 영화니까.
1: 그럼 아직도 이해 못한 영화 있으세요?
0: 이해
1: 메멘토 이러는
0: 못한
1: 거 아니야?
0: 영화? 아, 이해 못한 영화는 없어요. 그냥 이해를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저는 제일 이해가 어려운 테넷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1: 왜냐면요, 그 영화에서 말하거든요. 이해하지 말아라.
0: 느껴라.
1: 느껴라. 저는 테넷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0: 테넷은 이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잘생긴 로버트 패틴슨을 보는 재미가
1: 맞습니다.
0: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1: 아니,
0: 네.
1: 올해 나오는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배우들이 다 겹치는 거 아시죠? 지금
0: 톰홀랜드도 그렇고,
1: 스파이더맨에서도
0: 네네네.
1: 그렇고 그 젠데이아는 네 편에 다 나오는 거 아시죠?
0: 그러니까요.
1: 톰홀랜드 어 젠데이아 스파이더맨 나오고
0: 듄도 나오고.
1: 지금 오디세이 듄 그다음에 그더 드라마 개봉하기로
0: 네네네.
1: 했잖아요. 개봉이 이제
0: 맞아요.
1: 확정됐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그네 편에 다 나오는데 로버트 패틴슨도 지금 더 드라마에 또 나오고 듄에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0: 맞습니다.
1: 우와.
0: 저희
1: 자 배우 풀
0: 보강하세요.
1: 그렇습니다.
0: 아무튼 이제 배우 새로운 배우를 보고 싶다는 말로 끝내도
1: 너무
0: 될까요?
1: 좋지만,
0: 네.
1: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0: 지금까지 퍼스널 필름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배우가 나오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0: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이제 오후 5시가 가까운 시각인데 서울시내 이미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은 지하도로 중간 2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방금 사고 처리 끝났지만 지하도로 진입할 때부터 밀립니다. 반대 금천 쪽으로도 역시 지하도로 중간부터 정체가 시작되고요. 강변북로 을산 방면 동호대교 조금 지나 1차로의 사고는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처리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 잠실대교에서 사고 지점까지 25분 가까이 걸리고 있고 잠깐 좋아졌다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월곡램프 이전부터 물리기 시작해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쭉 정체고요. 계속해서 성산램프까지 서행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드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원찬입니다. 어릴 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야, 공부해서 남주냐? 반감 가득했던 사춘기 때는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는 선생님요. 돌이켜보면 공부가 그렇게 싫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지식이야말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은 복리처럼 쌓여간다 그러잖아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더라도 기초가 일단 생기면 조금씩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위에 또 다른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식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아이, 뭐 요즘 뭐가 뜨더라, 어떤 게 잘 나가더라, 정보들 쏟아지는데 여기에 마음 흔들릴 때 많으시죠? 그걸 제대로 판단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지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 지식 하나, 아니지 하나 이상 꽉꽉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머니 특별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원찬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병우 작사 작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 네. 26년이 지나서 후배 가수가 이렇게 멋지게 리메이크를 했죠. 아이유의 버전으로 가을 아침 전해드렸습니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들 나눠보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도 팍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또 한 시간 함께해 주실 분, 두 분을 바로 소개해드려야죠. 재무 전문가 이재한 팀장님, 정영환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린 시절 얘기를 했더니, 예. 아니, 저 공부 잘 하셨나? 그때 힘들진 않으셨나? 뭐 이런 학창시절 얘기를 여쭤보는 건 그렇고. 아, 지식이 진짜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그렇게 귀한 거였구나 소중한 거였구나 생각을 할 때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두 분이 살아오시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잘 배웠다 싶은 거 혹시 있으십니까?
2: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업에 들어와서 전문가로 일하기 전에는 저는 사실 이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오, 있어 보인다 더.
2: 그래서 네. 좀 오랜 기간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네. 이제 이 신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과에서 대학원을 다니고면서 그 연구원 했었는데
0: 예, 예.
2: 사실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 얻었던 지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저는 이 업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경제 상식이나 그리고 이런 보험 관련된 부분이나
0: 예.
2: 재테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정말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업을 시작한 게 옆에 계신 저희 이재한 팀장님께서 저를 예. 잘 이끌어줘가지고
0: 제가
2: 왔지만 예. 정말 감사한 분이긴 해요.
0: 예. 제가 오늘 질문 한 번.
1: 오늘 약간 점심을 사줬더니 약간
0: 아유,
1: 이렇게
0: 그래요.
2: 맞아요. 점심 사줘가지고 기분 좋아요.
0: 질문 한 번에 이렇게 갑자기 인간극장, 그러니까, 인생극장 이런 느낌으로
1: 다큐가 갑자기 막 한 1시간 분량짜리가 나.
0: 어쨌든 그래서.
2: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너무나 적성도 잘 맞지만 이 업에 대해 지식을 배운 게 전 너무나 큰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살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런 지식의 근본을 만들어준 인연이 바로 옆에 계신 분.
2: 그렇죠. 밥 사주신 분.
1: 그렇구나.
0: 이재한 팀장님은 뭐 개인적으로
1: 지식을 네. 알려줬는데 밥도 사야 되는 이것도 있네요.
0: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지식이 제일

0: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분들의 학창 시절과는 정반대 케이스가 아닌가.
1: 아, 돈이 없어가지고.
0: 어쨌든 당시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 가면 아유 모르겠다 놀자 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2: 정말 제가 다 봤거든요. 이 대학 시절을 제가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제 대학 선배잖아요.
0: 그래서
2: 다 봤는데 정말 공부만 했어요.
3: 놀러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후회돼요.
0: 그래서 또 이렇게 정 팀장님의 멘토가 되실 수 있었던.
2: 대신 제가 이제 인생 사는 거 알려줬죠.
0: 알겠습니다.
2: 그러면 안 돼.
3: 맞아요.
0: 이 두 분의
3: 맞아요.
0: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군요.
3: 네. 평소에 제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평소에 만나면서 느낀 것도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진한 운명적인 인연이 있으셨구나. 예. 이 두 분의 얘기로 출발하면 오늘 다른 재무 상담은 전혀 못하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서 빨리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은 이쪽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경제상식, 저축보험, 재무설계 등등등 다 좋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들 이쪽으로 나눠주시죠. 단문 50원, 긴문자 100원,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상담 두 글자 말머리 달아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이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51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릴 때마다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직접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평택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오늘 얘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보험. 제 사연을 널리 알려주세요입니다.
0: 예.
1: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하신 청취자님들이 이제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0: 예. 예.
1: 상담을 마치고 준비할 거 잘 준비하신 다음에 네. 혜택을 받게 되시기 시작하면 예. 이제 이런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예. 하는데 이 머니특별시 방송이 2024년에 시작된 이후로
0: 네.
1: 이 저희와 함께 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저희가 전문가로 아무래도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분들의 뭐 개인 보험이든 가족들의 보험이든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계속 드리고 있는
0: 그래요?
1: 상황이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도움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0: 네.
1: 자신의 사연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서 함께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직접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허.
1: 그래서 보험이 실제로 어떤 힘이 됐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이게 저 두 전문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만난 인연도 정말 소중히 이어가고 계시다. 그 생생한 사례를 오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60대 애청자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하고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도대체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드는 게 잘 든 건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머니특별시를 즐겨 들으면서 이 나이 들수록 제대로 된 보험 하나는 꼭 필요하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한번 신청했고 우리 전문가님들 만나서 보장 분석부터 제 상황에 꼭 맞는 가성비 보험들로 새롭게 틀을 잘 짰습니다. 저는 그동안 실비와 암보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뇌하고 심장 관련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간 날이었어요.
2: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폐 쪽에서 암세포가 발견됐고요. 게다가 이 심장 쪽 혈관도 좁아져 있어서 협심증 치료도 같이 병행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3: 네? 저 담배 끊은 지 10년도 넘었고 제가 폐암이라고요? 게다가 협심증까지 있다고요? 저 살 수는 있나요?
2: 아유, 환자분 당연히 사셔야죠.

0: 이건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눈물을 훔치세요.
1: 아유, 의사 선생님 말씀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한테 든든한 보험 하나 있다는 사실이 그 순간 가장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저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소득이 끊겨있는 기간도 잘 버텨낼 수가 있었죠. TBS 라디오 들을 때마다 비상상황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급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마이크 앞을 지키면서 고생하시는 이 직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저한테 어둡고 힘든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신 TBS 라디오 분이 저희 곁에 오래오래 함께해 주시길 빌겠습니다. 아, 이렇게 감동적인 사연을 오늘 또 긴급출동 1119를 통해서 전해드렸네요. 저도 지금 밖에 계신 우리 제작진 모두 감사의 눈물을, 감동의 눈물을 가슴속으로 주룩주룩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평택에 계시는 우리 60대 청취자님, 이 상담이 지난해 상담하신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 머니특별시에 상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재무설계를 좀 도와드렸는데요. 예. 자, 사연자분은 보험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 지 무려 25년이 넘었어요. 네. 그 긴 세월 동안 가입하고 해지하고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준비가 돼 있었으면 사실 지금쯤이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장이 가능했겠죠. 예. 네, 이 보험이 중요하다는 건 아셨지만 정작 아 이거다 나한테 맞는 보험 이거야 싶었던 걸 만나본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일하시는 틈틈이 우리 저희 머니 특별시를 매일 들어주시면서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날마다 생방송은 물론이고 재방송까지 알차게 챙겨 들으시면서 메모 잘 하신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주시던데 딱 그런 사례였네요.
2: 그렇죠. 이 사연자분도 이 매일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보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입한 보험은 아주 중대한 경우에만 보장이 되는 이 CI 보험이었어요. 어허. 이 제대로 된 보험이라고는 이 CI 종신보험 하나였기 때문에 예. 심지어 이분은 또 실손보험도 중간에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으셔가지고 해지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그렇구나. 오직 갖고 계신 거는 CI 종신보험 단 하나. 예. CI 종신보험이 마침 얼마 전에 이 시간 통해서 사연으로 네. 저희가 소화를 해가지고 네. 크리티컬 일리스
0: 아,
1: 기억하고 있어요. 네, 네. 예. 이거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이 돼야 보장되는
0: 맞아요. 거죠? 자 여기서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갈 건데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진단비를 청구할 때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을 알면 쉬운데. 암이나 뇌나 신장 쪽 혈관 질환 등 이 진단 코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병 진단과 관련된 이 조직 검사라든지 혹은 조영 수리라든지 MRI 검사라든지 해당 검사를 하고 예. 해당 질병에 대한 확정 진단 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 확정 진단 코드를 받게 되면 바로 이 보험금 청구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 그렇죠. 보험금 청구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공식적인 확정 진단 코드가 딱 나와야 그걸 근거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CI라는 게 들어가면 CI 보험은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2: 맞아요.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금은 이 해당 검사와 진단 코드를 받은 것에 이어서 예. 추가로 의사의 소견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되는 소견 내용을 받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1: 그래요. 의사의 소견 한마디가 필요한 건데 어떤 내용이 필요한 건가요?
0: 바로 중대안입니다.
1: 중대안이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0: 네, 맞아요. 아, 자, 예를 들어서 뇌졸중은 뇌졸중인데 예. 중대한 뇌졸중은 또 무슨 차이가 있냐? 예. 바로 이 뇌졸중이면서 신경학적 결손에 대한 소견이 필요하고요. 신장도 그냥 급성 신근경색증이 아니라 중대한 급성 신근경색증이라면 예. 신장 근육에 비가역적 괴사 소견이 있어야 됩니다.
1: 벌써 어려워.
0: 여기서 네. 말하는 비가역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이게 이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딱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군요. 중대한이라는 그 중대한의 정도가 의사의 소견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이걸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이 없다면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2: 맞아요. 그런데 암은 좀 예외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암은 중대한 게 어디 있고 중대하지 않은 게 어디냐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암에 대한 거는 지급을 하지만 다만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암은 초기의 단계에 있는 암은 보상을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암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도 암은 뭐 좀 비교적 쉽게 지급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CI 보험은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는 게 굉장히 앞서서 이제 정용환 팀장님이 말씀 잘 해주셨죠.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중대한 뇌졸중의 경우는 신경학적 결손 소견을 받으려면 우선은 1차적인 뇌졸중 치료를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고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소견을 받게 되는데 그 회복기간을 최소 6개월로 봅니다.
1: 그러면 오래 걸리는구나.
2: 네, 그러니까 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거 다 받고 회복 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를 일단 지켜봅니다.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 어떻게 잘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볼 때 신경학적 결손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때 만약에 없다. 그냥 뭐 잘 나왔다라고 하면 보험금은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근데 만약 신경학적 결손이 있다고 해도 이제 어떤 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금 수령까지 뭐 어떤 의사마다 또 소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1: 그럴 수 있죠.
2: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이 또 소요가 될 수 있어요.
1: 야,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판정을 받기까지 그죠? 중대한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그까지는 또 전문의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는 기다려 봐야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이게 보험금 수령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심지어 자 그렇게 시간을 보냈음에도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저희는 이거는 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소견을 받았음에도?
0: 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에 가서 똑같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자 라는 등의 의료 자문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보험금 수령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모든 CI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보험사가 대처하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신경학적 결손이라고 물론 받긴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퍼센트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정해진 게 25% 넘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딱 25%라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긴가민가 하겠죠.
1: 그렇구나.
0: 그래서 한 번 더 검사를 하자.
1: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0: 자 이런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면 이게 혹시라도 이 분쟁까지도 만약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믿으면 안 그래도 이 치료 과정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 돈도 못 받았고 힘들잖아요.
1: 큰일이다.
0: 근데 보험사와 다투기까지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1: 아니 CI 보험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입에 고민을 해보시겠어요. CI 보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일단 보장 분석을 하다 보면 지금까지 CI 보험을 갖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납입 기간이 대략 한 5년 전후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판매됐던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 즉 납입이 끝나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건데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권유를 드려요. 첫 번째는 해지환급금을 빨리 파악을 해서 손해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을 정리해서 필요한 보장을 다시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개 이거를 선택하는 경우는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하긴 합니다.
1: 그렇겠죠.
0: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CI 보험을 그냥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이젠진이 말씀했던 것처럼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은 보장이 좀 많이 어렵지만 암은 준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사망보험금, 결국 CI보험은 CI종신보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과 암보장을 목적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혈관질환과 수술비, 뭐 암과 혈관질환 뭐 치료비를 추가로 내가 이제 가입을 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다만 이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1: 네네.
0: 사연 주신 저희 청취자님의 경우에서는 실비가 없으신데 자, 이 CI 종신보험 안에 확인해 보니까 그 통원 의료비, 통원 치료비라는 특약이 준비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장 받기 쉽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져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CI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유지를 하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혹은 보장이 좁게 돼 있었던 바로 뇌랑 심장 관련된 부분에 부분을 뇌혈관, 심혈관으로 바꾸고요. 예. 진단비를 추가로 가입하고 수술비 이런 치료비들 함께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랬군요. 그랬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보험료 받기 쉽지 않다는 큰 단점이 있지만 완전히 건물 헐어버리고 새로 짓지 않는 리모델링을 택해서 현명한 선택을 유도를 해주셨어요. 그 오늘 만나본 그 사연자분은 보험을 새로 추가하신 다음에 협심증과 폐암 진단을 받으신 그렇게 되는 건가요?
2: 맞아요. 네. 새로 가입하신 건 25년 9월에 이제 준비를 하신 건데 예.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알리르무 사항에 대해서 할 때 걸리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비나 치료비 등은 준비를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예.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음흠. 그리고 올해 1월에 들어서 수술비랑 치료비들을 새로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됐죠. 알리르무 사항에 걸리지 않게 돼서.
1: 아니 근데 가입한 지 그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가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봉금을 받으셨나요?
0: 네, 물론 다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설명 드릴게요. 예. 자, 보험금을 받는 건 언제 가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입할 당시 알리르무 고지 사항에 내용이 잘 이행이 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 사연자분도 가입 당시 알리르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매우 좀 복잡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알리르무 사항에 위반되는 게 전혀 없이 저희가 다 준비해드렸고요. 예. 자,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이제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네. 다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일 때는 100% 다 안 줍니다.
1: 그쵸.
0: 그래서 50%만 보장을 받았어요. 아하. 하지만 그 금액이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과거에 또 이 CI 보험에서도 저희가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여기서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아, 다행이다. 예. 새로 추가된 보장에 대해서는 1년이 가입 기간이 안 돼서 50%만 받으셨지만 그것도 무려 4천만 원 정도 진단금이 나왔고 예전에 CI 중심 보험에서 암 진단 보장 항목 부분을 살려 주셨으니까 그거까지 다 합쳐서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1: 합쳐서 한 6-7천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셨습니다. 이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리모델링 상담을 받으셨나 신기할 정도로 진짜 선택 잘하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 11년 일하면서 이렇게 초단기간에
1: 맞아요.
2: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단비나 치료비 항목으로 이렇게 좀 크게 받으셔야 되는 네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또 않거든요.
1: 우리 두 팀장님의 관계처럼 이 사연자분과도 두 분의 만남이 운명적이었다.
2: 아,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보고
1: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네요.
2: 네네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보험금 수령보다 더 엄청난 또 혜택을 본 게 하나 있어요. 납입 면제예요.
1: 아, 납입 면제.
2: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연자분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이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인식도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납입 면제에 대한 혜택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실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거 납입 면제라는 혜택이 있으면 중간에 뭐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납입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에 반신반의를 좀 하시면서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실제로 납입 면제가 되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험을 냈지만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 모든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장받지 않은 내용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이제 새롭게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도 채 안 냈는데 남은 기간은 보험료를 더 이상 안 내도 되고 그러면서도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진짜 운명적이었던 만남이 많네요.
2: 그렇죠. 남은 19년치를 안 내도 되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보험을 최초에 준비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둥으로 삼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에 암, 혈관질환 등의 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보장을 준비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납입 면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큰 위기를 겪은 순간이 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겠네요. 딱 그 경우를 우리가 오늘 사연으로 만나봤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두 팀장님들이 이번에 보험금 청구 꾸준히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0: 그럼요. 사연자분은 현재 이 암 치료를 병행하고 계셔서 치료비 관련 청구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이어서 추가로 해드리기로 했고요. 지금도 계속 연락을 저희가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청구도 도와드리고 여러 조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좋다.
0: 또 천친아님의 이 주변에서 이 보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평택에 오가면서 자주 뵙고 있습니다.
1: 우와, 이런 사연 나가면 참 마음이 뜨뜻해지고 좋은데 두 분이 너무 바빠서 방송 나오실 시간도 없으시지 않을까, 없어지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 됩니다. 예, 이분들 한번 만나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예, 보이는 라디오 때 보이는 그 비주얼과 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아마 딱 만나시면 이런
2: 뭐라고 답변해야
1: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를 상담해주러 오셨다고
2: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충분히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거보다 아마 더 놀라실 거기 때문에 네. 아, 이 두 분의 또 그 많은 사연 중에 소개해주실 다른 사례도 있다 그러네요.
2: 네 이번엔 네. 4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처음 만났을 때 보장 분석을 네. 역시 먼저 진행을 해서 현재 상태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을 매우 잘 가입해둔 상황이었어요. 음흠. 굳이 손봐야 될 게 있다면 진단비 크기를 좀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얼마 전에 암보험 갱신형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갱신되면서 이제 보험료가 좀 뛰다 보니까 이 갱신형 보험을 해지하게 됐었어요. 음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 예약돼 있어서 예. 그 전에 암 진단비를 좀 보충하고 싶다라고 아. 이제 요청이 들어왔던 거죠.
1: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암보험 새로 가입해도 몇 달은 지나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네. 자, 일반적으로는 이 90일 면책 기간을 넘어야지만 보장 개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상담 주셨던 그때 당시에 판매되는 암보험 중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없습니다. 오. 바로 보장해 줍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을 충실히 하고 승인을 얻은 후에 암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예. 가입 후에 그 바로 그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1: 아, 그런 조건에서 가입해 주는 상품이 또 판매될 때가 있었네요.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그 보장받는 상품 가입한 지 한 일주일 만에 예,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었다고요?
2: 물론입니다.
1: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네.
2: 그러니까 가입 조건 자체가 이때 당시에 가입했던 이 보험 자체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는 보험이었기 예. 때문에 가입한 그날부터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판매가 됐었지만 예. 지금 현재는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단비는 어쨌든 100% 다 보장해주겠다 해서 가입한 이후로 예. 이제 받은 거고 예. 다만 이게 이때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보험의 조건이 좀 바뀌었는데 감액 없이 보장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 90일 면책 기간 이후에 예. 1년 미만이면 50% 이런 감액 조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바뀐 형태의 보험은 이 50%에 대한 감액은 없어졌습니다. 없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근데 면책 기간은 그대로 살아난 거죠. 예. 그래서 면책 기간은 다시 부활하게 되면서 90일이 넘어야만 이제 진단비를 보장해 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게 됐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기 전에 막차를 타신 거예요.
1: 딱 좋은 시기에.
2: 네, 그래서 네. 면책 기간도 없고 감액 기간도 없는 그런 암보험을 새로 준비하게 되신 거죠.
1: 그렇군요. 앞서 첫 사례로 소개해 주셨던 그 경우에는 납입 면제가 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아주 얘기하셨습니다.
1: 이 경우도 혹시? 혹시 납입 면제?
0: 혹시 너무 좋겠지만 네. 아쉽지는 납입 면제 받지 못했습니다.
1: 아, 그건 안 돼요.
0: 자, 왜냐하면은 납입 면제 조건에 이 보장이 개시된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보장이 개시된 이후 면책 기간 90일 이후부터 약관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90일 넘어서부터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납입 면제는 이번엔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요. 3만 원 가량을 한 번만 내고 예.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거예요. 어허. 쉽게 말하면 로또죠. 그렇죠.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충분히 이분한테는 큰 도움이 되신 사례였고요. 네, 예. 그리고 보험 외에도 다른 기존에 가입해뒀던 이 보험에서 암진단비 3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나 각종 치료비로 약 4천만 원가량을 더 받게 되면서 총 네.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1: 아니, 물론 뭐 우리 팀장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게 보험인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든든한 보상이 나온다는 거. 이건 정말 행운이죠. 예. 이런 경우는 딱 적재적소에 시기도 아주 좋게 두 분과 또 적절히 리모델링한 결과라서 왜 좀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는 마음이 드는지 알겠네요.
2: 네네. 일단 그 마음이 다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예. 다만 이 두 사례를 빌어서 네.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만나다 보면 알릴 의무 고지사항에 대해서 느슨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알려야 되느냐, 뭐 그렇게 까다로운 거라면 가입하지 않겠다 예. 등등 굉장히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거나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딱 한 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보험회사 사장인데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느슨할 수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요.
1: 아, 예.
2: 봐봐요. 금방처럼 3만 원 한 번 냈는데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2월 줘야 되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1: 보험회사 사장으로 역지사지를 한번
2: 해보면 이 알리르무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게 될 수 있거든요.
1: 그만큼 이제 깐깐한

0: 보험사에서는 좀 심사할 때는 볼 수 있다.
1: 맞죠.
0: 내가 필요로 할 때 알릴 의무 고지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1: 맞아요.
0: 그거는 안타까운 상황 피해야 되지 않냐.
1: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아무거나 이렇게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을 추천하는 상담을 드는 것들이 절대 아니라
0: 아, 예.
1: 이 청취자님들께서 고민이 되는 내용을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고 보장문서를 거쳐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지만서도 어떤 경우는 한 번만 보험료를 내고도 수천만 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0: 예.
1: 어떤 경우는 또 몇 개월 안 지났지만 보험금도 받고 십수년의 기간에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 면제가 되는 큰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0: 예.
1: 항상 보시면 누구한테 어떻게 준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너무 이렇게 좀 상담을 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알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사시는 60대 청취자분의 사연으로 시작해서 건강검진 일주일 전에 딱 맞춰서 요긴하게 잘 보험이 준비가 됐던 40대 여성분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도 방송 들으면서 함께 감사했던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사연들이었어요. 자, 저도 그 사연의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 50번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이즈의 러브 119 준비되어 있네요. 이 곡 들으시고 저희는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가 있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보험, 연금 등등등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들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이재한, 정영환 두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민원 8929번님 사연부터 보죠. 60대 후반 자영업자라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실지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요양병원과 요양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이름이 참 비슷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군데 좀 비슷하다 혹은 동일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가장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 요양병원은요. 병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양원은요. 네.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0: 치료와 돌봄 이렇게 나뉜다.
1: 네. 네. 물론 요양병원에서도 장기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요양원에서도 건강관리를 받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마디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좀 쉽게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네.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환자의 질병이나 이 상태에 따라서 치료와 재활, 의료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2: 예. 네,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골절 진단 같이 어떤 수술을 받은 뒤에 지속적으로 네.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또는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의료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을 좀 고려해볼 수 있겠죠.
0: 그럴 땐 병원.
2: 네. 네, 왜냐하면 의사가 상주에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의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예. 반면에 이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기보다는 생활이나 돌봄을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거동이 좀 어렵거나 치매 등으로 혼자 생활이, 일상생활이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뭐 식사, 뭐 목욕, 뭐 배변, 뭐 이동,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예. 필요한 도움을 받는 생활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아, 그리고 분명히 구별이 되네요. 예. 지금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치료냐, 돌봄이냐, 여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시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거동은 불편하지만 특별히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식사나 이 목욕 혹은 옷 갈아입기 같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요양원을 요양원. 맞습니다. 네. 요양원이고요. 예. 반대로 질병이나 수술 후에 예. 이 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치료, 재활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입니다. 병원. 아. 자,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 부모님 모실 곳을 알아볼 때 네. 단순히 아, 여기 시설이 좋은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것만 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치료냐 돌봄이냐에 따라서 요양병원, 요양원이 달라지겠습니다. 8929번님 사연 중에 그 장기 요양 등급이 요양원 갈 때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들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어떤 건가요? 장기 요양 등급?
2: 네.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부여하는 등급이 있어요. 예.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보통 보건소에서 이거를 판단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거나 뭐 치매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 경우에 어떤 등급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아, 네. 이 신체 상태에 따라서. 예. 그래서 1등급은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등급은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앞에 표현이 좀 다르죠. 네네. 전적으로냐, 예, 예.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1에서 6등급으로 안 나누고요. 네. 중대한과 그러니까 중대한이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있을까요?
0: 중간을
2: 나눠 그러니까 1에서 3등급을 네. 중대한이라고 표현해 보고 해보면 4에서 6등급은 예. 이제 비중대한 뭐 예.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두 등급으로만 나눕니다.
0: 아 간단하게.
2: 네 예. 옛날처럼 이제 1에서 6등급 이 등급 자체라는 말을 빼버렸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요양원과 같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이제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어쨌든 요양원 같은데 가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아니 저는 아까 요양원, 요양병원 설명해 주실 때 그 기준 가지고 문제를 내실 줄 알았더니 어떤 문제를 준비하셨길래 지금 문제를 내겠다고 실로폰을 갑자기 옆에 챙기시네요. 오늘은 정용환 팀장님이 문제를 내주실 모양입니다.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0: 아니 왜 좀 긴장감을 높이시려고 그러는지 실로폰을 갑자기 이재한 팀장 옆에서 슬금슬금 옮기셨어요 지금.
1: 맞습니다. 예. 자, 네, 그것도 모르냐 예.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요양병원도 이용하려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요양원에는 장기 요양 등급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요양병원도 장기 요양 등급 필요하다? 항상 퀴즈를 들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헷갈리네. 예. 요양원은 그렇지만 요양병원은 병원이니까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닌데 치료를 받으니까 의사의 소견은 더 전문적이니까 그러면 장기 요양 등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엔 오! 아이 오가 아니구나.
1: 자, 정답은 예. X입니다.
2: 가차 없이 때려버리네요.
0: 아니 근데 요양원에는 필요한데 요양병원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1: 네, 왜냐하면 요양병원은요 네.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령이나 장기 요양 등급 관계없이 입원이 그냥 가능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아이 반대로 생각했어야 되는구나. 병원이니까 네. 치료받을 수 있으면 그냥 가실 수 있는 거군요. 입원이 가능한 거구나. 그럼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는 그 비용도 차이가 있겠네요?
2: 아, 이 비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0: 예.
2: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 모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0: 예.
2: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은 이 개인의 상태나 이용하는 시설, 뭐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어떤 간병비가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0: 예.
2: 간병비 부담의 어떤 방식이 일반 병원비와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예, 그런데 반면 요양원은 장기 요양보험의 제도를 통해서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0: 아, 오히려 요양원은 지원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다.
2: 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받는 개념이라면
0: 그러니까.
2: 입원하는 개념이니까
0: 예.
2: 치료를 위해서
0: 예.
2: 요양원은 입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활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0: 그렇구나.
2: 이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서 받는 돈은 생활비입니다.
0: 예.
2: 이 생활비를 받는 개념이라서
0: 네.
2: 이 보험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지원을 내가 선택해서 지불 할 수 있는 거겠죠.
0: 그렇군요.
2: 그래서 뭐 식비 또는 뭐 일부 그 뭐 비급여 항목들 뭐 또는 뭐 상급 뭐 어떤 침실 이용료 뭐 이런 별도의 내용들만 별도로 부담하는 거고요.
0: 예.
2: 그 외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 요양 그 뭐랄까 장기 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생활비 항목으로 뭐 물품을 산다거나
0: 네.
2: 뭐 요양 보호사를 뭐 이렇게 선택해서 고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0: 예.
1: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가족 분들이 간병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합니다.
0: 예,
1: 예. 예전에는 이 부모님 아프시면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이 직장을 좀 쉬거나 그만두면서 간병한
0: 네.
1: 경우도 있었고요.
0: 예.
1: 너무 효자였죠, 효녀고. 근데 지금 어때요? 맞벌이 가정도 많고요. 자녀들도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0: 예.
1: 가족이 직접적으로 24시간 동안 간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0: 예.
1: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졌을 때 병원비뿐만 아니라 간병비와 돌봄 비용까지는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0: 그렇네요. 평소에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평소에 조금 깊이 고민해 두시면 정작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번 1호 문자 샵 0951번 이용해 주시고요. 특별히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50원 1호 문자 샵 0951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1129번님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시네요. 월급 관리부터 적금 펀드까지 대부분 은행에서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이 상품들을 확인해 보니까 적금인 줄 알았던 두 개가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었네요. 은행에서 가입했고 이름도 연금 그리고 저축 이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적금인 줄 알았는데 보험 상품이라서 당황하셨다고요. 보험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는 상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도 저축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2: 네, 보험은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 있고요. 돈을 모으거나 뭐 어떤 효과적으로 불리기 위해서 저축성 보험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 두고 있죠.
0: 예.
2: 이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것들은 다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0: 보험이라고 해서 다 보장을 위한 상품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네요.
1: 맞아요. 상품 이름을 보면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요. 보험이라는 단어 앞에 적립, 저축, 연금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면 대부분 이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0: 예.
1: 또 여기에 만약에 변액이라는 데랑 하나 더 붙어 있으면 이건 또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처음 보험 상품 접한 1129번님 같은 우리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축성 보험은 어떤 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2: 아무래도 이제 이 저축성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 자체는 노후 준비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0: 예.
2: 이 저축성 보험 중에서도 연금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을 판매할 때 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죠.
0: 예.
1: 또 이런 저희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교육비 마련 자금이나 목적으로 활용도 많이 합니다.
0: 예.
1: 저축성 보험은 당장 필요한 돈을 모으기보다는 10년 이상 장시 기간을 바라보면서 목표 자금을 준비해 적합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반대로 짧게 돈 모으는 용도로 활용하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1: 그렇죠. 이 저축성 보험은 장기간 유지했을 때 장점이 드러난 상품입니다.
0: 예.
1: 비과세 혜택이나 추가 납입, 중도 인출, 펀드 변경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장기 운영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그렇죠. 근데 3년, 5년, 이렇게 짧은 기간만 가지고 해지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2: 이 모든 보험 상품은 아무래도 초기에는 사업비가 발생하는 만큼
0: 예.
2: 원금 회복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조기에 해지하면 안 되니까
0: 네.
2: 목돈 마련의 목적에 맞게끔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0: 예. 저축성 보험은 오래 가져갈 목적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조언 주셨어요. 저축성 보험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제일 좋을까요?
2: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0: 예.
2: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래 가져갈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자를 쌓아가는 이 공시이율형이나 보증형 상품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0: 예.
2: 굳이 오래 가져가진 않더라도 짧게 운영하더라도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들도 있습니다.
1: 네, 먼저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저 보증이율을 확인하셔야 하면 좋은데요.
0: 예.
1: 최저 보증이율은 시장금리가 떨어져도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이율을 뜻하는 겁니다.
0: 네.
1: 과거에는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0: 예.
1: 만약에 오래전에 우리가 가입한 보험, 저축보험이, 저축보험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현재 이 조건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이게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보험으로 저축과 투자가 가능한지 궁금했던 우리 청취자분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저축성 보험 좀 특히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한마디씩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앞전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 알리르무 고지사항에 대해서
0: 예.
2: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보장이 어느 순간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0: 네.
2: 보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보장은 보장 목적에 맞게끔, 저축은 저축 목적에 맞게끔 네.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품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 돈을 왜 모으는지 목적을 먼저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예.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두 팀장님의 조언들 잘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포인트 정보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머니특별시 저희도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반자카파의 기분 좋은 날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서울과 수도권은 비가 거의 그쳤지만 퇴근 정체 구간이 상당합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더 길어졌고, 시흥요금소에서 안현분기점 쪽으로도 길게 밀려있는데, 이 안현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일죽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뒤로 3km 정도 밀려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에서 양재터널 지날 때나 부곡에서 반월터널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긴데, 반월터널 부근에 있었던 고장난 화물차 각들로 옮겼습니다. 서울시내 퇴근 정체도 상당한데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중간 2차로에 대형차가 높이 제한에 걸려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금천교 지나 서부간선 지하도로 진입을 못하게...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7: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6: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7: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8: TBS 교통정보.
9: 서울 시내의 힘겨운 퇴근 정체 계속되는 가운데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구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진입 후에 3k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형차가 높이 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지 2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대형차가 지하철도 초입에 있었다면 후진으로 빼냈겠지만 지하도로 안으로 한참 들어간 상황이어서 처리 작업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천교 지나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진입을 아예 못하게 막아둔 상태고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만 통행 가능하다 보니까 서부간선도로도 금천교에서 목동교까지 긴 구간 정체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도 광명역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 6km 정도 정체고요. 그 이전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도 긴 구간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 수도권에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중간에 높이 제한에 걸려 끼었던 대형차 7시 40분경에 처리 완료되면서 통제했던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통행 재개된 상태입니다. 반면 우회하는 차들이 몰렸던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 도로는 지금도 금천교에서 목동교 쪽 긴 고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13km 긴 구간 정체 서행 이어지고 서촌 아대목 조금목과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 쪽으로 움직임 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소곡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곡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0: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와,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Led Zeppelin, Rock and Roll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을까 모르겠는데 이 Rock and Roll 노래 나오면 오늘 초대 손님이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보통 저희가 주중 하이라이트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초대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손성우님. 잠시 후에 우리 만날게요. 그 전에 우리 손성우님께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손성훈, 내가 선택한 길. 아, 목소리가 진짜 너무 멋있죠? 손성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야,
1: 반갑습니다.
0: 네. 저희가 사실은, 밖에서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네. 네. 이렇게 만나니까 또 굉장히 또 다른 또 색다름이 있네요.
1: 네. 네. 참.
0: 일단, 뭐라 그럴까요? 우리 새벽 공감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 권순우의 새벽 공감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나와 보니까 이 권순우 씨가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아무튼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0: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보통 손성훈 그러면 늘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수식어가 있었죠. 신화위 보컬 출신의 손성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네.
0: 그 말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1: 저는 뭐 되게 좋은데요. 너무 네네. 좋고 뭐 신화위라는 밴드가 뭐 가지는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좋습니다. 예, 좋고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우리 손성훈 씨 나온다고 예고를 했었어요.
1: 네네.
0: 예고할 때 이제 신화위에서 노래하셨던 이렇게 좀 소개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네. 혹시 제가 기사를 막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 일본에서 활동을 했던 기사가 있어요.
1: 일본이요?
0: 네. 예, 예.
1: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첫 이제 그 앨범 내기 전에 저는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밴드 멤버들이 저희 고등학교 선후배들이었는데 이제 그 기타에는 그 진우라고 히치하이커로 활동도 하고 그 전에 뭐 롤러코스터에서는 베이스를 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데 네, 그러다가 예, 뭐 그 히치하이커라는 뭐 DJ로서도 뭐 세계적으로도 되게 활동 많이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SM이나 하이브 지금은 하이브 프로듀서로 있었고요. 되게 그런 그 친구랑 해서 같이 전사라는 밴드로 활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앨범 내고 공연하고 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죠. 예.
0: 좀 독특하네요. 그러면 네네. 그 전사 워리어
1: 네.
0: 그 전사라는 밴드에 일본 분은 안 계셨고요.
1: 네, 전원 한국 사람이었고요.
0: 그런데
1: 우연히 운 좋게 그 일본에서 엄청 그러니까 제일 큰 공연 기획사였는데 그 픽업이 돼가지고
0: 네네.
1: 네, 그래서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그 군복무 전이어가지고 그때는 매번 이 그 병무청에 가서 이거를 띄어왔 이게 그때는 이 비자가 있었을 때여가지고
0: 아,
1: 맨날 네. 그 갈 때마다

0: 거기에 보컬분 또 리액션 뭐 거기 기타 치시는 분은 그 당시에 엄청 거기서 유명하셨던 그락 하시는 분들이 프로듀싱도 해주시고 직접 예 와주셨었어요. 예. 녹음실도 그 후지산 밑에 무슨 리조트 스튜디오랑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뭐 2박 3일 이렇게 자면서 거기서 식사도 거기서 다 해결하고 그런 스튜디오가
1: 아유,
0: 있었어요.
1: 스무 살 때부터 너무
0: 예.
1: 대단한 하이 퀄리티의 경험을 하신 거
0: 예.
1: 아닙니까?
0: 공연도 뭐, 그, 요요기 스타디움, 요요기 경기장이라고요. 뭐
1: 네네.
0: 한 2, 3만 명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도 뭐 단독 공연은 아니었지만 그런 데서도 하고 뭐 조그만 라이브 클럽부터 뭐 여러 군데 오키나와까지 가서 공연 뭐 전국 뭐 일본 전국 돌아다니면서 했었어요.
1: 와, 스무 살, 21살 때. 진짜 몰랐던 사실이, 대단합니다. 오늘 저희가 첫 곡으로 내가 선택한 길, 이 노래를 선곡을 했어요. 이 노래가 드라마 주제가이기도 했고, 네,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0: 이 노래는 이제 제가 솔로 앨범을 이제 1집 내고 2집을 딱 내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폴리스 드라마 이 음악 감독 겸 이제 이 앨범 제작자 분께서 저한테 좀 노래 한 곡, 이 주제가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예, 부르게 됐어요. 그, 유명했던 그 제작자죠. 정원탁 씨라고, 뭐, 되게 큰 기획사였는데, 그분이 이렇게, 김영석 씨 곡이고, 해가지고 해서, 너무 곡이 좋고, 가사도 최정원 씨라고 엄청 그 유명하신 그분을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숟가락만, 아니야, 그냥 목소리만 얹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너무 곡이 좋아가지고, 예.
1: 근데 그 좋은 곡에
0: 네.
1: 딱 찰떡인 그 목소리가 얹어졌으니까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온 게 아닐까
0: 아, 그런가요?
1: 싶습니다.
0: 네.
1: 이번에 신곡이 나왔죠?
0: 네네. 오랜만에 제가, 정규 앨범으로 7집이에요. 7집인데, 그동안 좀 여러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좀 되게 슬럼프에 많이 빠져 있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예전에 뭐 작업해 놨던 곡들 그리고 써놨던 곡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음악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럼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앨범 내서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싶어가지고 앨범 냈습니다. 예.
1: 어떻게 홍보는 좀 하고 계세요?
0: 예, 그, 이제 막 시작인데요. 이렇게 또 권순우 씨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예, 오늘 또 나와서, 예,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1: 네, 그럼 라디오 첫 번째로 나간 곳은?
0: 아, 예, 어제 그, 김종서 씨, 예, 종서 형님이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게스트로 출연했었습니다. 예.
1: 그리고 이제
0: 요번이 두
1: 저희가
0: 번째입니다.
1: 두 번째.
0: 예.
1: 영광입니다.
0: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1: 또 신곡이 나왔다고 이렇게 또
0: 감사합니다.
1: 찾아주시고
0: 네.
1: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선성훈 하면은
0: 네.
1: 다들 이 사연 오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0: 네네.
1: 요쯤에서 고백 한곡 듣고 그리고 신곡
0: 네네.
1: 얘기 좀 하면서 신곡 한번 들어보는 시간
0: 예.
1: 갖겠습니다. 네.
0: 예.
1: 손성훈입니다. 고백.

0: 네. 저희에게 너무 친숙한 노래죠. 고백 듣고 왔습니다. 혹시 이 고백이라는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 우리들은 잘 모르는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을까요?
1: 에피소드요?
0: 네.
1: 특별히 뭐 에피소드보다는 이 곡은 되게 저도 좋아하는 곡이지만 이게 또 이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0: 네네.
1: 뭐 술 한 잔 걸치시고 이렇게 많이들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한 곡이죠.
0: 네. 이 노래 작곡은
1: 작사 작곡은 이제 신대철 씨가
0: 했었죠. 아, 그러셨구나.
1: 신대철 씨가 제 네. 솔로 앨범
0: 네네.
1: 1집 2집 프로듀서였거든요.
0: 그래서
1: 그 제가 솔로 앨범 내기 전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 그 마치고 잠깐 이제 그 자유라는 그때 신대철 씨하고 김영진 씨, 오경환 씨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라는 그 앨범을 내고 활동할 시기가 있었어요.
0: 네네.
1: 그 멀어져간 사람아가 거기 나왔던 곡인데 나중에 네네. 알려졌죠. 그,
0: 네네.
1: 그 밴드에서 제가 이제 객원 보컬로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이태원 뭐 이런 데서.
0: 아. 네. 그러면 신대철 씨,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네. 신화위 한번 얘기를 해보면
1: 네네.
0: 들어가게 된 배경과 탈퇴 배경까지 좀 알 수 있을까요?
1: 아, 네. 일단은 그래서 그 제 원래 프로듀서였고 그래서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신화위 얘기도 아 형님 왜 신화위 요즘 안 하세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나오다가 그럼 해보자. 예,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엄청 이제 대철이 형님은 많이 망설이셨죠. 과연 이거를 이제 김종서 씨하고 서태지 씨 있을 때가 이제 4집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좀 그 시간이 많이 빈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해서 하는 도전을 해서 앨범을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망설이셨다가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 저도 5집 앨범 내면서 이제 라이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예.
0: 아 그러면 그 전에 멤버가 4집 때까지의 멤버가
1: 네.
0: 그 김종서 그다음에 베이스는 서태지가 있고 예. 그게 4집.
1: 네네 그렇죠.
0: 그러고 나서 이제 공백이 좀 있었나 보죠.
1: 예. 예예.
0: 그리고 이제 김종서 선배님은 솔로로 나가시고.
1: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보컬이었고 이제 드럼에는 누구더라 이름. 베이스에는 정한종이라고
0: 네네.
1: 예, 한종이 제 전사에서도 베이스 쳤던 그 친구인데 예, 그 친구랑 드럼에는 신동현 씨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내서 활동했었죠.
0: 예. 아 그랬구나. 예, 신동현 씨가 거기 있었어요.
1: 예, 예. 5집부터 저 나간 후에도 많이 계속했었어요. 예.
0: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1: 저 이후에 이제 김바다 보컬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또 멤버들은 계속 같이 많이 활동을 했을 거예요. 예.
0: 그 제가 옛날에 밴드 하기 전에
1: 네.
0: 뭐 공식적으로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 그거 하기 전에
1: 네.
0: 이렇게 연습실에 모여서 같이 합주하던 밴드 이름도 없어요. 그냥
1: 예.
0: 카피곡하고 스무 살 초반에 그때 저희 드럼이 신동현이었어요.
1: 예. 예.
0: 참 좁아요, 그렇죠?
1: 예, 예. 그러네요.
0: 네, 신곡 얘기 좀 해볼게요.
1: 네네.
0: 네, 이번에 신곡은 어떻게 CD로 나오나요, 아니면은?
1: 아, 저는 이번에는 제가 그냥 디지털 온라인 앨범으로.
0: 곡수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예, 9곡인데.
0: 9곡.
1: 그래서
0: 네네.
1: 이제 추후에 CD나 CD보다는 제가 LP를 좀 만들고 싶어서요. 그거는 좀 추후에
0: 네네.
1: 만들어서 뭐 한정판으로
0: 네.
1: 판매를 하든 뭐 선물을 하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만.
0: 아, 저는 당연히 수록곡이 꽤 많다고 얘기를
1: 네네.
0: 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CD를 발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요새는 그 뭐지? USB가 이렇게
1: 네네.
0: 상품처럼 아이돌도 예예. 그렇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나오나 그랬더니
1: 예.
0: 아직은 그 생각이 없으신 거구나.
1: 네네.
0: 그리고 좀 지나서 LP로.
1: 예, LP. 이 전에 제가 이제 4년 전에 리턴이라는 그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0: 네네.
1: 제가 CD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CD를 만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 한 네 박스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아이고 CD 한 좀 처치 곤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네. 그 고민은 다들 하시는군요. 네.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신곡 한 곡 들어볼 네. 건데 어떤 거 들을까요?
1: 예, 다 저는 애정이 가는 곡들이지만 네. 타이틀곡으로 다 줄 거야라는 곡이 있어요.
0: 다 줄 거야.
1: 예, 예. All for you. 영어로 하면 예 그런 곡인데요.
0: 한번 네. 선성훈 예. 신곡입니다. 다 줄 거야.
1: 네.
0: 듣겠습니다.

0: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1: 네. 다 줄 거야. 아, 잘 들었습니다. 어, 이거 곡 작사 작곡은 혹시?
2: 예, 제가 했습니다.
1: 어, 직접 다 하셨고요.
2: 어. 이번 앨범은 거의 이제 제가 만든 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 어. 아까 중간에 아까 같이 들으면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베이스가 좀 독특하게 네네. 베이스는 어떤 분이 하셨죠?
2: 베이스 이제 이 곡 편곡자신데요. 네네. 그 김영진 씨라고 예전에 이제 임재범 씨랑 김도균 씨랑 아시아나란 밴드부터 해서 그 이후에 뭐 카리스마 뭐 신하위 김종서 밴드 뭐 뭐 뭐 그런 그
1: 네, 이런
2: 예, 화려한 그 이력이 있으신 형님이신데 요즘은 이제 프로듀서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앨범도 이제 이 곡도 프로듀싱 해 주셨고.
1: 아.
2: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1: 예. 아, 네. 어 저희 저도 지금 베이스가 없는데.
2: 아, 그러세요?
1: 아니, 농담이네. 자, 아까 우리 신하위 이제 들어갔던 네네. 배경을 우리가 쭉 설명을 잘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탈퇴 배경도 또 아, 궁금해지는데요.
2: 네. 좀 아픈 기억이지만.
1: 아, 혹시 이게, 제가 괜히.
2: 아닙니다. 네. 그리고 탈퇴하게 된 이제 계기는, 사실은 조금 뭐 말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이제 그 신하위 5집 앨범 이제 제작하시는 그 회사가
1: 네.
2: 그 유명 외국 그 회사예요. 지금도 있는
1: 외국 그러니까 회사.
2: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회사 이제 레코드 회사인데
1: 네.
2: 그 회사에서 이제 앨범을 내고 이제 활동을 하는 이제 와중에 거기서 이렇게 멤버들 다 있고 이렇게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물론 신대철 씨가 리더시고 다 그렇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거기 뭐 직원 한 분이 나머지 멤버들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1: 아니,
2: 사람 앞에서 막 그런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1: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밴드가 다 이렇게 있는데
2: 예.
1: 그 앞에서
2: 예.
1: 그러니까 막말로 하자면 니네는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라는 예, 예. 말을 그런, 그렇게 했다는 예, 예. 거죠.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내가 선택한 길도 히트했던 이후에 제가 소속사 이제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1: 네네.
2: 엄청 유명한 이제 굴지의 기획사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뭐 강남에 집 한 채 넘는 금액에 막 계약금 준다 그러면서 서로들 막 이제 제 앨범을 제작 솔로 앨범을 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1: 네네.
2: 저는 사실 음악이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았고
1: 네,
2: 그래서 그리고 또 신대철 씨 음악도 좋았고 그 전에 뭐 임재범 씨나 김종서 씨 그런 신하위의 그런 계보를 한번 잊고 싶어갖고 네, 모두 다 뿌리치고 했었는데
1: 네.
2: 그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좀 너무 허탈감도 들고 실망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예.
1: 그랬겠어요, 그래서, 진짜.
2: 네. 물론, 권순우 씨도 밴드 활동을 많이 하시고,
1: 지금도
2: 하시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 밴드는 이렇게 다 가족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그쵸. 좋아하거든요.
1: 네네. 그렇죠.
2: 상업적으로 뭐 그냥 음악적인 부분만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 같고, 그런, 패밀리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밴드를 참 좋아했는데, 또,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1: 그때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2: 그래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다 감수를 하고
1: 네.
2: 계속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좀 예,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죄송했죠. 딴 멤버들한테는.
1: 성훈 씨 솔직히
2: 예.
1: 욱 있죠, 욱.
2: 아, 예, 조금. 아, 뭐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이 락커들은 또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1: 있죠. 예, 예. 있죠. 예. 예, 또,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있죠. 예, 예. 그런 게. 에라, 뭐 이런 게 좀 있죠. 예, 예.
2: 에라,
1: 네,
2: 예.
1: 맞습니다.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하위를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손성훈 씨가 신하위에 있었을 때 불렀던 노래 중에서
2: 네.
1: 제가 그 리스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2: 네네.
1: 제가 도얼스 때문에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2: 아, 그러세요?
1: 네네.
2: 저도 그래서, 너무 도얼스 좋아하는.
1: 중학교 네, 3학년 때 도얼스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짐 모리슨이라는 사람 일대기를 보면서 예. 그 어린 내가 겉멋에 예, 예. 아, 나 저렇게 살고 싶은 거
2: 아, 예.
1: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2: 아, 그래서 좀 헤어스타일도 지금 약간 지금 빈 모리슨 스타일이신데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1: 네, 네. 예. 어떻게 하셨지? 그러니까 비밀리에 아, 예. 혼자만 제 멋에 취해서 아, 이렇게 짐 모리슨 머리 하고 다니는 건데요.
2: 아, 예. 아.
1: 어, 근데 신하위 5집에 손성훈 씨가 불렀던 Waiting for the Sun이 예, 딱 예. 있는 거여서 이야 이게 웬일이야.
2: 예.
1: 너무 반가웠습니다.
2: 예.
1: 자 신하위 5집에 있는 도얼스 커버곡입니다. Waiting for the Sun 듣겠습니다.

0: 신하위 Waiting for the Sun 듣고 오셨습니다. 야, 그 도울스 곡 커버를 했는데 아, 성훈 씨도 도울스 좋아하세요?
1: 네, 너무 너무 좋아하는 밴드죠. 예. 짐 모리슨도. 예.
0: 네, 그 그러면 그 신하위라는 밴드 전체가 이 아 우리 이 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어떤 이런 결과물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우리가 알기에는 신하위 그러면 무조건 신대철 씨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 대중들은요.
1: 어, 네.
0: 이 노래의 배경은 어떻게 된 거죠?
1: 예, 저도 좋아하고 그 신대철 씨도 엄청 좋아하시는 밴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저희 공연 커버곡 공연 그 연습하다가 아 이거 이왕이면 이거 앨범에도 한번 내자. 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0: 네, 아, 너무 멋있습니다 이 노래. 네. 진짜. 아, 막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저희가 한 달, 두 달 전에 모던 빈티지라는 밴드가 여기에 출연을 했었어요.
1: 아, 네.
0: 근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분이 신하위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손성우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예.
0: 되게 멋있는 보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제이크 장이라고.
1: 아, 제이크 장, 네. 예, 예.
0: 네, 네.
1: 알고 있습니다. 예.
0: 네, 오면서. 어우, 저기, 그, 신화위에서 같이 했던 그 예. 역대 그 가수들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그분들 중에서, 어우, 자기는 손성훈 씨 너무 좋다고. 아.

0: 멋있다고 이렇게 또.
1: 아, 그래서 이게 또 좋은 얘기를 하고 갔네요. 아이고 고맙네요.
0: 네, 그래서 그 제이크 장 지금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1: 어우 기타 아주 너무 잘 치고 음악 너무 잘하는 후배죠. 네.
0: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그 락의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1: 네네.
0: 이렇게 좋은 노래도 많고 좋은 가수들도 많고 지금 말씀하신 좋은 기타리스트를 예전에 그 신대철 씨가 이제 한참 선배님이라면 지금 한참 활동하고 있는 제이크 장 같은 사람들도 네. 있고. 근데 우리나라 락의 토양은 왜 이렇게 좀 부족하고 약할까요?
1: 참,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0: 아, 설까지 있어요.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0: 네.
1: 제 생각에는, 그 뭐라고 얘기해야, 역사적으로 약간 이게 좀, 이게 또 들어가게 되는데
0: 네.
1: 좀 이 저희 이 나라가 예전에 이제 조선 시대부터 해서 이렇게 쭉 와오면서 이 외국 문물을 좀 받아들이는 거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블로킹 아니면 이렇게 좀
0: 쇄국 정책 같이
1: 쇄국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 락의 이 문화나 락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 뭐 일본 경우만 해도 일찍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뭐 문화나 음악이나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이제 일본화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한국은 조금 그게 조금 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다 여쭤보는 부분이 한국의 지금 락 토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다들 좀 아쉬워들 하시죠. 특히 지지난주에 나오셨던 사랑과 평화 같은 분들은 너무 획일화돼 있다. 트로트면 트롯에 또 다 몰려가고. 아이들이면 또 아이들이 우르르 다 몰려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야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손성훈 씨도 이제 락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1: 네.
0: 그 지금 홍보 때문에 어차피 중요하시겠지만, 미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 아, 대한민국 지금. 네네. 상황의 미디어 분께.
0: 일단 트로트는 풍년이고 그렇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활동을 했을 때 보면은 PD 분들이나 아니면 뭐 거기 무슨 사장부터 뭐 PD 분들 하마터 뭐 무슨 뭐 일하시는 분들까지 거의 다 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다 일은 이제 방송국 PD인데
1: 그만큼 음악을 그 밴드 음악이나 락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또 이 권순우의 음악 공감처럼
0: 네네네.
1: 권순우 씨가 이렇게 또 여러 음악 이렇게 락 음악 많이 이렇게
0: 네네.
1: 많이 들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일본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앨범 아니 곡 그 락을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많이 하는데
0: 네네.
1: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 때문인지 좀 방송국 분들이 락 음악을 많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이나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이 좋아하면은 많이 그런 걸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0: 지금 잠깐만
1: 아,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0: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살짝 표정이나 이게 우기 또 올라올 뻔했어요.
1: 예.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0: 네네.
1: 보면은 방송국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뭐 권순우 씨나 뭐 여기 계신 PD님들 엄청 음악 많이 아시고 음악 좋아하지 않습니까?
0: 예. 아, 황정호 PD는 락 음악 좋아합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음악도 또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시는 거고, 예.
0: 아, 네. 그 웨인 부대 리메이크 곡?
1: 네네.
0: 이게 지금 선곡에 있어요?
1: 예, 예. 네네. 요번 앨범에.
0: 네, 어떤 곡인지 한번.
1: 그, 줄리라는 곡인데요.
0: 줄리?
1: 예, 예전에 임재범 씨가 이제 불렀던, 외인부대에서 불렀던 곡인데, 제가 참, 그, 임재범 씨 노래 중에서 이 노래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외인부대에서. 나왔을 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그 이지용 씨가 작곡하고 임재범 씨가 작사한 곡이에요. 연락 직접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빌어가지고
0: 아 요번에요?
1: 예, 아 이 전에 네네 그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마스터링 리마스터링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앨범을 발표하게 된 곡이에요. 예.
0: 그 임재범 씨하고도 전화해서 좀 부탁을 좀 하고.
1: 네네. 임재범 형하고도 제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0: 예. 그러셨구나.
1: 예.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전화했다 해서 네. 했더니 흔쾌하게 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0: 아, 제목이?
1: 허락을 해 주시더라고요. 줄리. 예.
0: 줄리.
1: 예.
0: 그러면 그 줄리 요 곡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한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네. 네,
0: 끝날 때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듣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신곡을 내셨으니까 네. 뭐 공연이나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활동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1: 네. 뭐 활동 일단은 제가 원래 조금 이 앨범이 여름에 나와가지고 제가 앨범 내자마자 이렇게 쇼케이스 겸 공연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들 말리는 게 이렇게 뭐 무슨 한여름 더위에 누가 공연 하는 사람도 지치고 오는 사람도 지친다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미뤘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을쯤 공연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공연장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미디어 활동 말씀하시는 것처럼 틈틈이 불러주시면 나갈 거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그 이번에 뮤직비디오를 제가 이제 직접 곡들을 제가 만들면서 이렇게 그 유튜브죠?
0: 네, 유튜브를
1: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소홀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활동 유튜브에 제 컨텐츠를 많이 좀 올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0: 네. 네
1: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기사 보니까는 AI로 다 뮤직비디오를 다 제작을 하셨다고.
1: 네. 요즘 뭐 그 AI 그 뮤직비디오는 그런 편집 툴들이 많거든요.
0: 네.
1: 저도 원래 뭐 컴퓨터도 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0: 네.
1: 이렇게 한번 만들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또 제가 직접 만든 곡을 제가 직접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0: 네네.
1: 왠지 뭐 꼭 제가 무슨 영화 감독 된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뭐 스토리도 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지금 한 여섯 곡 지금 만들어가지고 발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아홉 곡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직접 출연하는 그런 콘텐츠로 좀 이제 바꿀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0: 네, 오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예.
0: 노래하는 가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1: 예.
0: 여러 가지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테면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딱 그 요점만
1: 네.
0: 요점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맞는지 이게 이렇게 얘기도 되나라는 어떤 이런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말을 잘하거나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나는 노래하는 사람 어떤 이런 느낌을 제가 아주 많이 강하게 봤네요 진짜.
1: 네.
0: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나 봅니다.
1: 지금 칭찬해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한 시간 어떠셨어요?
1: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네. 즐거웠고요.
0: 네.
1: 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는 그 네. 분이랑 또 이렇게 DJ와 게스트 관계에서 있으니까 편하게 아주 그냥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저도 그냥 너무 편안하게
1: 네.
0: 한 시간 잘 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곡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다시 한번 곡 제목이 줄리.
1: 예, 웨인부대 곡인데 제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0: 리메이크를 해서 요번에 다시 수록을 했던.
1: 네네.
0: 네, 아유, 오늘 손성훈 씨와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손성훈 줄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훈 씨.
1: 네, 저도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우리 청취자 모든 분들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2: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현재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시와 강원도 원주시, 서해오도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토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또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저녁 사이에도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지역으로는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 빗길 지나는 분들 특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토요일이라 외곽을 향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정체가 이어지는데 빗길에 사고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조남분기점 3차로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기상관측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극복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 주세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부모님과 이웃의 안부를 한 번 더 살펴주세요.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안전한 여름을 만듭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7: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8: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고요. 서해 5도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이라 외곽으로 향하는 차량도 많은 가운데 빗길 지날 때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방면으로 종암분기점부터 신내나들목까지 더디느름 이어지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천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 사이 하위차로 쪽으로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6.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고요. 서해 5도,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빗길 계속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한강 다리 중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남단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3차로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은 수서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탄천일교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천안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2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